0: 6권의 마지막 책을 공부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천국 가이드북 위대한 소망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레마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책 어떤 책일지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이 책은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권한받는 교회에 하늘의 힘을 공급하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악한 세력의 위협은 거세지만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숫자나 환상 또 상징이 많다고 해서 읽지 못할 난해한 수수께끼 같은 책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하게 만드는 찬양의 책이기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또 감격이 가득한 이 책. 특별히 이 책은 평신도는 읽으면 안 되는 입삼 금지를 명하는 비밀의 책도 아닙니다.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진 베일을 환하게 벗겨 주어주시는 계시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성경 66과는 동떨어진 별책부록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두려움과를 자극하는 왜곡된 해석이나 이단의 거짓 신학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파제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 책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종말론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눈물, 아픔 가득한 이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만물이 아름답게 갱생되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가득한 이 책. 따뜻하고 선명한 소망을 품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 과연 무슨 책일까요?
0: 자, 그렇다면 이 책의 이름을 문자 메시지에 담아 오늘 아침 보내주세요.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쁜 뜰 정원이 정말 잘 꾸며진 카페 이용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정답 보기 준비해 주셨죠, 목사님?
1: 네, 1번 요한계시록, 2번 요술지팡이, 3번 요지경 세상.
0: 자, 오늘 피날레입니다. 성경 66권, 저희가 다섯 번째 함께 연구했던 마지막 책. 자, 오늘의 책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지금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저 66일간 개근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번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아, 그렇죠.
0: 오늘 추첨해서 예쁜 전원카페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33, 우물정 0933, 보기 1번은
1: 요한계시록,
0: 보기 2번은
1: 요술지팡이,
0: 3번은
1: 요지경 세상.
0: 샵 0933, 단문 50원의 문자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입니다. 오늘 책거리 하는 날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0: 예스로 스며들다 옹기장이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라이브 스튜디오를 통해가지고 옹기장이 그때 여덟 분 오셔서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이 곡을 저희가 라이브로 띄워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아, 창세기 출발한 지도 엊그제 같아요. 그랬는데 벌써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책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어요?
1: 네, 뭐 지나고 보면 야, 화살처럼 빠르게 한다는 말은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인 것 같고 말씀을 기준음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율할 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도 아름다운 소리들을 바라는 삶의 이야기가 곳곳에 흘려나오는 것 같아서 좀 흐뭇하고 또 극동방송이 그 역할을 하는데 좋은 마중물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늘 기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샬롬. 우리 오늘은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정말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66일간 지난 이 다섯 번째 성경 여정을 달려왔고요.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님 나와 계시고요. 아, 목사님 오늘 보기 재밌었어요.
1: 네. 혹시 2번이나 3번 쓰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0: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답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또 마음은 어떠신지 서로서로 또 환영하고 파이팅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다섯 번째 성경 여정 저 개근했어요 하시는 분 계시다면 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3874님 목사님 보기 들으시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 요한계시록 말씀

0: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 감사입니다. 아, 너무 감사하네요.
1: 네, 그래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믿음을 승리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다짐해 주셨는데, 우리 권사님이야말로 지금 다섯 번째 개근 하고 계세요.
0: 아이고, 할렐루야.
1: 아침마다 또 문자 메시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420님 오셨어요.
0: 성남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세요. 무교이신 분들이 저희 카페를 통해 실제로 교회를 나간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조금 전에도 무교이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종교는 없는데 이 카페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셨어요.
1: 와.
0: 와.
1: 성남에서 복음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0: 네.
1: 경기 성남이잖아요.
0: 네.
1: 부산 극동 방송을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시네요.
0: 네.
1: 와. 반갑습니다.
0: 너무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그분도 그런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성남에서 카페 하신 우리 4420님은 부산 만약에 방문하게 되시면 꼭 우리 이종호 목사님 심호하시는 날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아,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합니다.
1: 왜냐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전원교회이기 때문에.
0: 네.
1: 오시면 앞에 카페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0: 네.
1: 이런 미감이라든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숲속의 아름다운 전원교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카페인 줄 알고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1: 그렇죠, 혹시?
0: 실제로.
1: 네, 네,
0: 한만병원에서 올라오시면서 여기 카페가 있어요.
1: 아, 네.
0: 보니까 교회를 하면서 음악도 또 찬양이 쭉 계속 울려. 네. 퍼지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1: 네.
0: 힐링이 되신다고. 저도 충분히 이 보험 카페를. 네. 운영하시는 분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1: 오시면 목사님 꼭 인사드리시고.
0: 아, 그럼요.
1: 성남에서 오셨다고 알려주시면 좋겠고.
0: 네.
1: 왕해제정학교도 지금 날마다 교회에서 벌써 4주차 진행을 했죠.
0: 네, 왕해제정학교에도.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훈련도 열심히 받으시고 또 쉬는 시간마다 나눔 시간마다 나오셔서 또 자연을 즐기면서.
1: 네.
0: 영육간의 힐링을, 충전을.
1: 네.
0: 받고 계시다고.
1: 예.
0: 너무 좋아하십니다.
1: 재정학교가 광주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었는데.
0: 네.
1: 부산에서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지금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0: 네.
1: 훈련도 받지만 힐링이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신다고 들었어요.
0: 네네네. 그 스태프분들도 준비하시면서도 너무 신난다고 오시는.
1: 그렇죠.
0: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분들도 워낙 환대를 하시지만.
1: 네.
0: 나가는 순간에 바로 그냥 자연 속에서 예쁜 꽃들과 요즘 뭐 한창인 수국이 화려하게 색깔별로 장식되어 있는 그곳에서.
1: 와.
0: 살살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1: 여러분
0: 계십니다.
1: 정말 만끽할 수 있으니까요. 부산 방문하게 되시면 앱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전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주의를 끼어서 휴가를 오게 되시거나 출장을 부산으로 오시면 숲속의 전원교회 날마다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몇 시죠?
0: 오늘? 10시입니다.
1: 네, 10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함께해 주신 5843님입니다.
0: 숲속의 전원교회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66일을 쭉 달려온 오늘도 샬롬. 모든 분들께 화이팅 응원합니다. 대전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5학기 개근 신고합니다. 대단하십니다.
1: 5843님과 3874님은 진짜 성경 다섯 번째 지금 함께 보는데 매일 개근하시고.
0: 박수입니다. 박수. 이건
1: 매일 문자 참여를 하고 계세요.
0: 대단하십니다.
1: 아, 진짜 저희가 너무너무 감동이고요.
0: 그렇네요.
1: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실까.
0: 그럼요.
1: 우리 10분의 목사님께서 성경 66권을 매일 개관해 주시고 순서대로 저희가 개관을 할 뿐만 아니라 큐티까지 이어가는데요.
0: 네.
1: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한눈에 쫙 보이는데 이걸 무려 다섯 번을 함께 했어요.
0: 와.
1: 네.
0: 한번 방송에 모셔가지고
1: 나눔을
0: 피드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충분히 감동과 감격이 있을 간증 같은데요.
1: 좋습니다. 9908님은요?
0: 오늘도 샬롬. 여러 목사님과 피디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해온 날들이 좋았습니다. 벌써 유한 계시록을 맞이했네요. 감사합니다.
1: 네. 앱을 통해서 6546님은요?
0: 유한 계시록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딱 풀어주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1: 맞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공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오늘은 네. 기대

0: 기대를 크게 갖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네. 기대하신 만큼 시원하게 요한계시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20님 오셨어요.
1: 정답 1번 요한계시록입니다. 샬롬 PD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출첵했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주일날 저희 국내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했어요. 7월 12일에 팥빙수와 핫도그 슬러시를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팔 예정입니다. 잘 팔리겠죠? 우리 피디님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찬 스타일로 팥빙수 토핑 추천해 주세요.
0: 우리 4420님을 위해서 여러분 팥빙수 토핑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만의 팥빙수 노하우 알려주시고 또 선교 바자회라고 하니까 어느 교회인지 알려주시면 팥빙수 드시러 7월 12일에는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을 통해서 1724님도 오셨어요.
1: 네. 라디오 틀자마자 우리 목사님이다 하고 아들이 반가워하네요. 정답은 1번 요한계시록입니다.
0: 잘 오셨고요. 4032님은요.
1: 책거리 하시죠. 개근 안 해도 얼굴에 철판 깔고 출첵합니다.
0: 라마나요가츠님 오셨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7079님 오셨어요.
1: 요한계시록 정답입니다. 바람이 차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0: 7003님 그리고 7778님은요.
1: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0: 오.
1: 네,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0: 그렇죠?
1: 승리하십시오.
0: 네. 네, 1730님, 6387님, 그리고 앱을 통해서 2042님 오고 계시고요. 오늘 책거리 날이니까 오늘 전원 카페 이용권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 3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학기 66일간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합니다. 4420님 성남에서 부산 초대했더니 이렇게 오셨네요.
1: 금, 토, 일, 2박 3일 여정 휴가 계획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0: 그래요.
1: 너무 좋습니다.
0: 꼭 오시길 바라고 네. 오늘도 샬롬과 5학기째 성경 공부 함께해 오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피드백 기다리면서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을 통해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0: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1: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시무시한 종말의 심판 혹은 복잡하고 난해한 미스터리 영화 같은 책으로 오해하진 않으셨을까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공상과학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숨죽여 울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는 위대한 복음서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이 가진 진짜 베일을 한번 같이 벗겨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다섯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완성이고 클라이맥스입니다. 성경의 첫째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의 기원으로 막을 내리죠.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초림의 초점을 맞추었다면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심, 재림의 초점을 맞춥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별책 부록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성경 66권의 위대한 마침표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지의 미래를 맞추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라는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사단의 집요한 전략과 죄의 정체를 폭로하며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 세상에 지지 않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책의 발신자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지도자 요한이고 수신자는 극심한 황제 숭배와 박해 앞에 놓여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 95년경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로 추정이 됩니다. 이 편지는 박해받던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시련을 만나지만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승리한다는 생생한 소망을 가르쳐주는 격려의 책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감추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이죠. 결코 평신도들에게 입삼 금지를 명하는 비밀의 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이단 교주나 소수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을 성경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명령한 복음서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파멸의 종말이 아니라 새 창조의 약속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종말론의 진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허무한 파괴가 아니라 눈물, 아픔,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의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만물이 아름답게 갱신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완전한 새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찬란한 소망의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죠. 그러나 겸손함을 동시에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승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본문의 깊은 상징들을 다 풀 수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등산길이 험할지라도 정상의 뷰를 포기할 수 없듯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복음의 산, 은혜의 산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는 왜곡된 안경을 벗고 오늘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앞에 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0: 크룩스였어요. 온 세상 위하여. 지금 시각 9시 30분 1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목사님께서 개관해 주셨고요. 우리 앱을 통해서 8890님도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1: 어느덧 5학기의 끝날이네요. 사실 매일 듣고는 있지만 아침마다 왠지 모를 무기력감으로 출퇴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 차리고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0: 잘 오셨고요. 우리 귀요미 권사님 오셨네요.
2: 오늘도 귀요미 권사 출첵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섯 번 해도 다 출석상에는 실패했네요. 권사에서 태국 선교지 탐방 갔었는데 거기서도 앱으로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샬롬입니다.
0: 태국에서도 방송 모니터 하셨다고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셨고요. 0377님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2: 샬롬 요한계시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올 출첵은 못했지만 늘 목사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니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5학기째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함께 공부한다고 이렇게 환영과 또 인사 메시지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오늘은 전원 카페 이용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먼저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태국 가서도 방송 들으신 분이 계셨죠? 우리 네, 귀요미 권사님. 와,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개그는 못했습니다. 출석 개그는 못했지만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이용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귀요미 권사님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사이사이 선물도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요한계시록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책입니다만 목사님 네. 왠지 이 창세기와의 이 요한계시록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네.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네. 책이란 느낌이

0: 우리 평신도들한테는 사실 지울 수가 없는 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묘사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묵시 문학이 와, 좀 묵시가 아니라 좀 무시무시한 묵시인데 무시무시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네.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고 네. 난해한 책으로 많이 오해받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지금의 현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많은 학자들은 사복음서 다음에 오복음서로 요한계시록을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책. 그래서 이 땅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소망의 책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 로마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시절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만큼 이 책을 반모섬 유배 당시에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네. 가능한 많은 묵시와 또 메타포를 통해서 네.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하게끔 네.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상징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게 또 감추어진 책이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열린 책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회람서신이라는 건 낭송을 하는 거죠.
0: 네.
1: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한 상황에서 한 분이 아침 일찍이나 늦은 저녁에 모였을 때 아포칼립시스 하면서 딱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탁 물러가고 찬란한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일들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내가 본 일,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총 22장의 분량에 담아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오늘 목사님께 저희가 또 멋진 단어 헬라어 하나를 배웠는데 계시라는 네. 뜻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이 계시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책, 그래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총 22장 분량의 중요한 맥락을 목사님 오늘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죠?
1: 네.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꼭 드렸는데요.
0: 네.
1: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 전체가 조금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핵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 나가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1: 성경 전체의 완성이고 클라이맥스다.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책이다.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격려의 편지다. 감춰진 비밀만이 아니라 드러난 복음이다. 파멸의 종말이 아닌 새 창조의 약속이다. 이 다섯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고 읽고 또 함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현대 오늘날의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와 격려의 편지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 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1: 네. 에베소, 두사빌라 네, 그 교회들을 향해서
0: 네.
1: 맨 마지막에 보면 공통적으로 뭐 책망도 나오고 칭찬도 나오지만 저는 주목하는 게 이기는 자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대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들께서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 일곱 교회가 특별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참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목사님
1: 네.
0: 이 로마 제국이 초기 기독교 그리고 초대교회를 그토록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결국은 이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1: 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의 역사는 참 반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결국 자기를 살아있을 때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거든요.
0: 네.
1: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기를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반대한 그리스도인. 근데 그분들의 순교가 그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나중에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씨앗 하나를 통해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0: 통해서 마침내 세상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입니다.
1: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또 격려, 책망도 담겨 있지만 또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아니겠습니까?
0: 네.
1: 특별히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 중반부에 역사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엿볼 수 있는데
0: 네.
1: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6장과 8장, 8장과 11장, 15장과 16장 이 중심에서 이 심판의 내용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네. 대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매우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게마트리아 이제 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1: 네.
0: 완전수죠. 근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앞에 보면 천상 예배와 어린 양의 승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지만 결국 승리하신다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 일장 대목에 이어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종말과 심판과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0: 맞습니다. 우리가 라이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또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을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은요.
0: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 네. 요한계시록 21장 준비해 두셨다가 저도 라이브로 읽고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펼쳐 두시고 라이브로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책을 꼽으라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여러분들이 많이 위기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셔. 레위기에서 많이 덮으시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 너무 재밌게 읽고 사도행전까지 네. 읽고 로마서 조금 어려웠다가
0: 네.
1: 사실 뭐 바울 서신 13권 또 뭐 꽤 의미 있게 읽고
0: 네.
1: 뭐 회람 서신 일반 서신 쭉 읽다가
0: 네.
1: 큰 좌절을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렵다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1: 용기를 좀 주시죠.
0: 네.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이 이 책을 집중해서 또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그냥 단순히 어렵기만 한 책이 아니라 당시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왜 순교가 복인지, 왜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함께 또 고민하고, 어쩌면 환란이나 핍박이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환란과 핍박 속에 살아온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잘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 마라나타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 네. 사실 박해당하고 톱으로 썰리고 때로는 이 가로수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키면서 그것을 길을 밝히는
0: 네.
1: 횃불로 썼다고 그러고요.
0: 네.
1: 그죠?
0: 그렇죠.
1: 우리들이 또 잘 알고 있다시피 운동 경기장에서 동물과 또 경기를 이렇게 시키면서 사람들이 네. 그냥 죽어 나가는
0: 네.
1: 초대교회 우리 교우들이 박해 나갔던 현실을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지독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을까. 그리고 이 회람 서신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길을 향해서 읽혀지었을 때 그들이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그들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사실 감격의 책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아침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서 그 계시의 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들의 눈망울에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루를 또 견뎌내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도 눈물겨운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 찬란한 복음을 붙들고
1: 아멘.
0: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1: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그

0: 대리마실 예수님의 약속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의 책 요한계시록. 오늘은요 그 해피엔딩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고난 속에서 가슴앓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위기에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끌어안으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에 찬 서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0: 아, 요한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잠시 후에 함께 읽고 기대해 볼게요.

0: 성경 낭독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의 큐티 가이드 이종호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평안을

배달하는 오늘도 샬롬 이종호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사방이 꽉 막힌 거친 바위섬처럼 아니면 외롭고 절망적인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주 1세기 말의 초대교회 현실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로마의 잔인한 압제, 핍박, 숨막히는 박해로 성도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요한의 몸 역시 거친 유배지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끝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섬에서, 절망의 끝자리에서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절망의 바다가 아닌 하늘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거대한 마침표고 에덴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서 우리가 현실을 뚫고 나오는 세 가지 하늘 비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지금 여기에 담겨 사시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신 이후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타락하고 무질서했던 처음 세상이 완전히 물러간 승리의 세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장차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당겨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진짜 영원히 열려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거 무슨 재미로 사냐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리어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대체 무슨 소망으로 사십니까? 원로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육체는 날과 지나 영성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죠. 하물며 영원한 소망을 품은 하늘 백성이라면 어찌 현실의 작은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만 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오늘 지금 여기에 당겨와서 새로운 믿음의 열정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의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려한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4절의 장엄한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가슴 이러라. 인생을 괴롭히는 네 가지의 절대적인 문제, 슬픔, 아픔, 애통, 죽음이 완벽히 사라지는 사무의 축복이죠. 아마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가슴을 쳐본 분, 처절한 육체의 통증과 씨름해본 분이라면 이 선포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 선포가 얼마나 벅찬 치유 회복의 선언인지 온몸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의 핵심엔 더 놀라운 묘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세 번이나 무려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황금길이나 물질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완벽한 친밀감의 회복.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유리와 궁핍하여 환란과 학대를 받는 시련 속에서 어떻게 당당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시련의 온도가 1000도라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친밀감의 은혜는 2000도, 2만도였기 때문에 능히 이겨낸 게 아닐까요? 사라질 물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친밀감의 영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정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오메가 하나님께 만사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 땅을 폐기처분한다는 파괴가 아니라 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을 완벽하게 새롭게 갱신하신다는 뜻이죠. 다 이루었도다. 헤매고 방황하던 나를 찾아와 구원의 초점을 찍어주신 알파의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인생의 마지막 점을 승리로 완성하게 하실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비장한 약속입니다. 오늘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눈부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장차 메시아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타임라인을 맞추는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미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함으로 오늘 어떻게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현재 중심적인 책이기도 하죠.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이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오늘을 가장 치열하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마른 뼈 같은 영역이 있다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오메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역사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전능한 왕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오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화답하며 오늘 하루 현실의 밤모습을 뚫고 일어나 세상을 이기는, 세상 속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성경 66권의 대미 요한계시록 오늘 목사님과 함께 21장 끝에 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1: 아멘.
0: 에,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읽혀질 때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요.
1: 네.
0: 그를 모르던 분들, 가난했던 분들, 부유했던 분들이 한 2, 30명이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이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1: 네.
0: 이 책을 한 사람이 거실에서 읽고
1: 네.
0: 그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얼마나 그들 안에 이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경제적 압박이라든지 정치적인 혹은 언제 우리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 때로는 또 나태에서 그 어느 중간쯤에 믿음이 식어져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책을 회람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깊은 감명이 있었을까요?
1: 네. 끝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배도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함께 격려하며 살아갔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0: 필요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진짜 저희 가슴을 크게 울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어요. 한 말씀 주시죠.
0: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우리가 전능한 주님 배경 삼아 살아갈 때 유한한 이 땅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1: 아멘.
0: 오늘 한 주간 세상의 헛된 표대를 따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을 신뢰합시다. 역사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전능하신 왕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0: 샬롬.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저는 한 사람이 한 교회를 나가면 그 가정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나만 믿는 게 아니고 첫째 내 가정, 내 가족을 먼저 위해서 기도해가 가족을 구원하고 남을 구원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1: 네, 너무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기 좋은 데로 오산에 살다가 일로 이사 왔습니다. 성천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도유선입니다. 매일 라디오를 날마새말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헌거 가지고 있으면 라디오만 듣고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앱으로 극동방송을 매일 애청하고 계신 도유선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네, 처음에 제 신랑이 아프셔가지고 81년도에 이제 많이 아파가 서울 원자력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대장암을 수술하라는데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우리 학교 딸내미 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0: 수술하지 말고 옷 살리 금식기도원 가라 이래가지고 금식기도원 찾아가가지고 이제 여의도 가가 대형 버스를 타고 여의도 버스를 타고 옷 살리 금식기도원에 5일 금식하고 고쳐가지고 아무 간대원들도 없고 5일 동안 금식하고 와서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그전엔 밥도 못 먹었거든.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누구든지 막 보고 교회 가락하고 전도도 하시고 새벽기도 쭉 싸고 그래가지고 또 10년 동안 오래오래 안 아프고 사시다가 57세 돌아가셨어요.
1: 기적을 베푸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복주신 하나님께서 도권사님 남편의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0: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 늘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회사 생활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주일마다 안 빠지고 교회 가고 이제 저 예배 시간 애들 꼭 데리고 다니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 와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으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1: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삼남매를 키워 주셨습니다. 도권사님은 어릴 적 고향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동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고향 경상북도 성주군 벽지면이에요. 사면함 많이 나오는 거기. 저는 그때부터 동네에 가면 교회가 조그만 데 있었어요. 그래 조그만 데 어릴 때 저 십자가가 오늘 뭐 하는 데냐고 늘 어른들 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늘 그리워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를 아프게 해가지고 불러주신 거.
1: 나의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극동방송을 듣는 좋은 방법이 있지요. 도권사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어떤 유익을 또 얻고 계실까요?
0: 아, 10년도 넘었죠. 처음부터 무조건 핸드폰으로 계속 이제 그래 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설교도 목사님 설교도 다 듣습니다. 듣고 또 찬양도 듣고 찬양도 너무 좋아하고 설교도 많이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방송 조금 나 혼자는 노다지 듣고 애들 뭐라 하기는 말기 나 혼자 꽝꽝 들어놓고 듣습니다.
1: 엄마가 즐겨 듣던 극동방송, 할머니가 크게 틀어놓으신 극동방송,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0: 내가 멀리는 못 가도 집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오직 우리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애쓰고 힘쓰니까 또 제가 또 국가에서 이렇게 30만씩 보조를 받잖아요. 그런 건 내가 허탁이 쓸면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고 매월 10만원씩 손자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그래 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산 날까지 하기로 원했습니다.
1: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 극동방송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전파 선교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동역의 마음을 부어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동우야, 엄마다. 엄마 너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어. 힘들게 돈 벌고 고생하는 거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네 아들도 잘 키우고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정아, 고생이 많다. 산 일하고 힘들고 엄마를 늘 잘생겨주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효순아, 사업한 일이라 고생한데 엄마는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생기라.
1: 삼남매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도유선 권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많이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요. 좀 힘이 없고. 좀.

0: 몸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게 주라고. 내 기도는 오직 우리 삼남매 잘 되는 거, 또 손자가 잘 되는 거,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나, 그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폭소리 오늘 도유선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또 전파 선교사로의 헌신 다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대를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0: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김문훈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꿈꾸는

이제 기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떠했느냐.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때 마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러 명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장남 형님이 나오고 둘째 당자가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은 당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당자가 돌아올 때 비로소 철이 들고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당자의 기향의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이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결박에서 노임을 받는다. 묶이고 갇히고 그런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여러분 아프고 병든 곳에서 치유되고 빠듯한 일상에서 여유를 갖게 되고 자유를, 치유를, 여유를 얻게 될 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그 낯설고 힘겨웠던 철창에 갇혀있는 포로 생활마저도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겉업해서 연거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이 우울감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정든 곳, 익숙한 곳, 길들여진 곳, 편안한 곳을 한 번에 훌쩍 떠날 수 있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설교하실 때 구원 받았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 행복해진다, 치료받았다, 회복되었다, 소성케 되었다. 이게 다 같은 의미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열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찌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고 해소가 되고 해갈이 되고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 일이 너무나 특이하다는 포회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새 생명이 나타나고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오랜 그 갇히고 망한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백성은 죽고 남아있는 백성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멀쩡한 사람들은 많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에 짓눌려 있다가 갑자기 지금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오랜 그 짓눌린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올무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는 자유를 해방을 속죄함을 구원을 받은 이 성도의 기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피 없이는 쓸 수가 없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 뭐 고난의 역사다. 그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철마다 때마다 전쟁이 터져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가 중동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참혹한 전쟁과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할 때에 그 기쁨이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미소가 가득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상담, 위로를 빅 엄브렐러다. 하나님의 큰 우산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큰 퍼즐을 맞추어가듯이 큰 그림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의 경륜과 솜씨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엉벙덤벙 살아가고 쏟고 쏟이고 잔챙이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합력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발등에 불 끄듯이 허겁지겁 살아가지만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꿈만 같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얘는 꿈쟁이면 꿈쟁이. 여러분 요셉처럼 어릴 때 엄마가 죽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되는 일도 없고 사기당하고 구속되고 억울한 일을 계속 당했지만 내 인생이 참 악몽이다. 내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37장에 39장에 꿈꾸는 자원. 요셉은 꿈쟁입니다. 생생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형님 곡식단이 절을 하고 생생한 꿈을 꾸니까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그대로 되어버린 게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이 제가 이제 은퇴한다 하니까 은퇴하기 전에 꼭 신방을 받고 싶던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더만 이분이 저 계룡시에 대전을 넘어 거기 매일 출퇴근하는 계룡에 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고 주말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갈렙과 같은 꿈을 꾼다는 갈렙이 뭐예요 갈렙이? 갈렙이 85세인데 나는 지금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85세지만 나는 청춘이다. 편안한 건 너가 다 해먹고 험악한 산지를 내게 달라. 이게 갈렙의 꿈이거든요. 성경의 여호수아가 위대하지만 모든 부분의 여호수아보다 앞서는 게 갈렙이에요.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멋진 사람이 갈렙입니다. 70이 다 되신 그 현태 집사님은 갈렙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11조 한다는 11조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일이 있다는 일 복이 많은 거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자꾸 눈물을 흘려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난다는 70 다 된 할아버지가 그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은 한데 지금 예배 참석하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려 눈물을.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감격이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자기는 지금 70이 다 됐지만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여전히 일복이 많고 뭐 계룡시가 멀다 멀지만 차를 직접 운전해가지고 5시간을 다니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포동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자가 회사에 해마다 선교를 가면 사장님하고는 얘기가 되는데 상무님이 자꾸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집사님이 내가 그럼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꿈이 선교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마음이 편안한데 선교지 가면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성교지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어봐야 어차피 재벌 안 될 거고 자기는 성교가 꿈이라 해마다 단기 성교를

이 할아버지가 가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네팔을 가는데, 중국 위구르를 가고 네팔을 가는데, 자기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선교지 갔다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선교지 갔다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선교인데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이 회사 안 다녀도 된다. 그런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십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가슴 두근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꿈, 깨, 끼, 깡, 끈, 골, 꾼, 끝이라고 해서 꿈을 꾸면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져. 내가 꿈을 꾸지만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 꿈을 꾸는 동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꽤 지혜를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기, 탤런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난주 수요일날 김종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군 생활하면서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라이벌하고 자기하고는 늘 비교가 안 된다. 근데 그 김종원 목사님은 좀 소심하고 좀 샌님 같고 소극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라이벌이 있었던 그분은 막 굉장한 백그라운드가 있었는데 그분은 대령 진급을 못하고 자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군종감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동 목사, 우리가 부목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종원 목사님.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늘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이게 사람들이 대할 때 보호 본능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도와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됐다는 그대로. 자기 라이벌 있었던 그분들은 막 너무너무 막강하고 부모님 좋고 막 백그라운드가 정치적인 배경이 어마무시했는데 그 사람들은 대령 진급도 못된 자기 혼자 끝까지 군종감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생긴 거나 이래 모습 자체가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소심쟁이 같이 나를 이렇게 비실이 같이 만들었는가 싶었는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그 찬양가수 누굽니까? 손형민이 그분 찬송가사가 다 그분 일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예수로 충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하심이 없다네. 실수가 없다네. 내가 아무리 신통치 않고 비실거려도 지나고 보면 나는 어리버리해도 하나님은 야, 이게 꿈이가 생시가 하나님 그렇게 꿈꾸는 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각박해도 꿈속에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현실은 불안해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됩니다. 가슴 설레이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덜에도 꽃은 피는가 핍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나?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어렵고 힘든 시절도 지나고 보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렇게 된다. 그 시절이 끔찍했지만은 그때 철이 들고 그때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가 은혜의 때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혹독한 추위가 나무가 자라지는 않지만은 단단하게 여물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름철 무더위에 땡볕이 힘들지만은 오곡 백가가 폭풍 성장을 합니다.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야 돼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항상 종말론적인 돌아가신 김시영 선교사님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 오늘이 내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파이버 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라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 오늘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 충만한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쌓여서 세월을 되고 세월이 모여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영원에 있대어 천국 이르기까지 이 소망의 길을 우리는 영원에 있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꾸는 것이 머릿속에 사고방식이 말이 되어 툭 튀어나오고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을 만들고 팔자를 운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자가 돼야 돼. 현실에 늘 징징거리고 현실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눈을 떠러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차면 이런 선을 행할 때 착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핍박받아요. 여러분 좋은 일을 행할 때 호사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많이 생길 때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라 서러운 때를 그 쪽팔리는 때를 채우라는 거예요. 때를 채우고 나면 때를 채워라 때를 열어가라 때를 기다려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손님 무슨 일을 하거나 미루거나 연기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존엄을 아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힘없는 물방울이 수만 번을 똑똑똑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하프 타임이 있습니다. 파이널 타임, 인저리 타임이 있습니다. 가슴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꿈꾸는 자 같이 살아가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네겝 땅 유다의 불모지 네게버 사막을 가르칩니다. 이 사막은 평소에 바짝 마른 모래판이에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내리면 한순간에 흙탕물이 폭포같이 흙탕물이 그 사막 땅에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바짝 말라 빠진 생물체가 하나도 없는 사막 땅에 은혜의 때가 비가 내리면 이 비가 그냥 흙탕물이 막 한순간에 확 덮어버리고 저 시즌이 지나고 나면 풍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저때 꽃이 피어나고 나물이 풀이 살아나고 저때 새들이 새끼를 치고 짐승이 새끼를 번식을 하는 거예요. 북극에도 반대되는 1년 내도록 만년설이 눈이 얼음이 깡깡 얼어 터진 같지만 봄이 오면 잠시 얼음이 녹고 잠시 꽃이 피어나면 그때 새들이 알을 놓고 짐승이 새끼를 놓습니다. 풍경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바짝 마른 사막 땅에 밀물처럼 시냇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신다. 8.15 광복이 될 때도 우리가 많은 애국운동을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도 갑자기 호련히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왔듯이 남북통일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큰 구원 역사가 호련히 갑자기 온다는 한순간에 말을 나빠진 사막 땅에 강물이 확 들이닥치듯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모습이 꿈꾸는 것 같은데 네게버 사막 땅에 강물이 들이닥치듯이 이런 풍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사방팔방이 말라 빠진 사막 땅이지만 시냇가만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고 물가에 수맥의 뿌리가 닿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이파리가 말해요. 저기 보세요. 사방은 다 모래예요. 시냇가면 저 종려나무가 있고 시냇가면 파랗게 물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나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이 상록의 사시사철 푸르는 걸 상록의 복을 일마다 때마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를 저렇게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13절에 가서 보면 늙어 빠져도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고 14절

늙어도 여전히 청청하고 결실한다. 늙어도 골다공증이 아니고 늙어도 여러분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돌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 참혹한 시절에 포로로 질질 끌려가서 70년을 지나고서요. 억장이 무너지고 추억은 사라지고 만성피로감에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눈물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로잡혀갔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압박과 낙심과 병들고 굶주리고 그럼에도 그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엉뚱한데 허심 씻지 말고 때로 듣지 못했든지 씨를 뿌리라.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라.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핵심 사역 본질 추구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놓으면 행사가 행복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최연일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아무런 그걸 모른다. 어떤 건 흘려놓은 게 열매를 맺고 가서 오랫동안 그렇게 방문을 하고 씨를 뿌려도 아무 열매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뜻밖의 엉뚱한 데서 일어난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단지 포로 생활이 있든지 풀려났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갈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흘려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을 잊지 마라.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 그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시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큰 흐름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엉벙덩어도 하나님은 큰 구원 역사, 큰 우산을 가지고 비를 피하게 만들어주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사막 땅에 물 들어오듯이 꿈꾸는 것 같이 홀연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슬픔과 눈물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교적인 소명, 포기할 수 없는 이 선교적인 소명 어떻게든지 눈물을 흘려서라도 씨를 뿌리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꾸세요. 사람이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 비전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러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실 때 내가 이 일을 당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집안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여기 정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랫께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얘기 하더라고요. 포동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포동교회 와서 꿈을 꾸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85세 갈렙이 꿈을 꾸고 우리 현태 집사님 오늘 여기 참석하셨을 거예요. 현태 집사님 또 70이 다 되신 어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꿈을 꾼 인생 이모자 85세까지 내가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리라. 그러면 그 꿈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갑니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꿈꾸는 자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늘 가슴이 설레이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포도원의 드림센터는 꿈의 현상소, 꿈의 현상소. 여기서 꿈꾸고 여기서 엎드려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꿈꾸는 자, 비전 메이커, 포도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연로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김문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모아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상처와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삶의 방향은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다소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전파하는 우리 부산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예,
1: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0: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담겨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9215번님,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0: 결혼해서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조카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하여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지며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어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 네. 9215번님 이렇게 귀한 기도사인 올려주실 네. 때마다 제가 되게 은혜되고 감동되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나 소박하고.
0: 얼마나, 네. 네, 소박하시면서도 네. 네, 얼마나 따뜻한 가족이.
1: 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9215 어머님, 우리 너무나 일상적이고 또 단순하면서 또 소중한 기도입니다. 건강과 아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답게 수놓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예,
1: 우리 소망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카 이다윗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하며 일상적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주님께서 우리 태국 여성과 결혼해서 이미 4살 아들을 얻었지만은 얼마 전 또 예쁜 딸을 출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조카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살아가지만은 또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답게 잘 연합하며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올곧게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과 소망 되심을 믿으며 함께 이 구원의 은총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또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겨진 이 땅의 일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시고 또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예쁜 아기 출산도 축하드리고요. 온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9507번님입니다. 오늘의 저 기도는 저희 신랑이 덥다고 딸하고 저에게 괜한 짜증을 내는데요. 그 마음 속히 편안함으로 보낼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1: 네, 9507님. 이제 여름이 벌써 시작되고 또 장마가 이어지는 그런 날씨 기후로 인해서 우리 신랑 되시는 분이 이렇게 짜증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다 받아주시고 또 그래서 오히려 축복하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더 평강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하는 딸과 또 남편이 신랑이 함께 생활하는데 날씨 기후로 인해서 또 덥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시간시간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홀이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늘께 아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0: 건강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너무나 아버지의 단순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살아갈 때 그 가정에 온전한 그 거룩하심과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정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907번님의 소소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도 꼭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익명으로 올려주셨고요. 지난주일 저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자님들이 오늘까지 방문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필리핀 선교지에서 더 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고 아예.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교회 설립 65주년을 감사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헌신하는 분들의 눈물과 땀과 또 기도로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1: 아예.
0: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을 전파하는 교회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65주년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두 분의 선교사님 함께 오늘까지 방문 중이라 하는데 모든 선교의 일정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고 또한 필리핀 선교지에서 더욱 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많은 믿음의 헌신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이웃에게 칭송이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각처에 퍼져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미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한 그 선교지에서도 귀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추수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실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세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드립니다. 6551번님이시고요. 빚 3억 원을 2년 안으로 갚아야 되고 당장 다음 달 7월에 1,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현재 직장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습니다. 제발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힘드실까요?
0: 네. 6551번님 가정적인 그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서 그 중압감이 너무 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앞길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장도 여시고 또는 긍휼을 베푸셔서 빚도 잘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처지 형편 가운데서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채무의 중압감으로 인해서 2년 안에 많은 빚을 갚아야 되고 또한 다음 달 7월에는 또 갚아야 할 그런 상황에

0: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직장을 통해서 내가 떳떳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분깃을 가지고 채무를 하나하나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쓸 것 필요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빚을 다 갚고 청산해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총이 우리 6551번님 삶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그 아버지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4503번님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련회를 통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닌 예수가 중심되어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네. 4503번님 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삶을 내어 맡겨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오공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부모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정말 은혜 충만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또 예수님 중심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5338번님입니다. 제 친구는 저와 대학생 때 동아리에서 만나서 함께 예수 믿고 50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의 칠순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지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 잘 믿고 완전하게 건강이 치유 회복되고 또 그 가정과 사업도 복음과 사랑으로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어요.
0: 네, 5338번님 네,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1: 주님.
0: 대학생 때 젊은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함께 예수를 믿고 이제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칠순의 나이가 되어 원치 않는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사오나 모든 치료하는 손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직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고 주님을

0: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손으로 진이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뇌출혈의 증상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혈관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기능이 아버지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더욱 잘 믿게 하시고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때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남은 생애가 영육간에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빛을 이 시간 비춰주셔서 머리에서 발까지 치유되고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구원과 치유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5338번님의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붙드시고 염려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3923번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최수현 청년을 살려주시옵소서. 킥보드 운동 중에 낙상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서 6년이 다 돼가도록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혔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집에서는 산소 마스크로 겨우겨우 생명부지만 하고 있습니다. 후에 목자 되어서 주님께 평생 헌신한다고 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0: 네.
1: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뇌 기능도 저하됐다고 하고 또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서조차도 치료법이 없어서 지금 집에서 생명부지만 산소 마스크로 겨우겨우 하고 있는
0: 네.
1: 상황이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1: 큽니다.
0: 3923번님. 네. 우리 최소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말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 아멘.
0: 상과 죽음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간절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1: 주님.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1: 아멘.
0: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소연 청년을 살려주시고 낙상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서 벌써 6년이 다 가도록 산소 마스크로 겨우 생명 부재만 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과 죽음의 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1: 아멘.
0: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뇌의 손상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목양의 삶을 살아된다고 헌신하고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만민들에게 알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당하나 우리 하나님 그 주변의 가족들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진히 어루만져 주실 때에 모든 아버지 막힌 혈관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 손상된 부분이 나음받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강구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강구대로 주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우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시내 반도 서북쪽 끝에 있는 해안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 과장해서 이 길 사흘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장입니다. 보편적으로 일주일 넉넉하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간다면 이 길 끝에 자리 잡고 있던 블리셋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블리셋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민족 가운데서 선두주자가 블리셋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경험도 일천하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구석기를 지난다 할까요? 그 정도 문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인 블리셋은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안 되는데 또 불평과 원망은 얼마나 많은 민족이든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 수준은 딱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 이들이 가장 손쉬운 해안길을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블리셋 만나면, 숲 틀리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짐쌀 것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영적 실력으로는 약속의 땅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광야길, 이 길 통과하면서 조금이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바늘을 실에 끼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약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 가데스에서 국경 하나만 딱 넘으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430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일곱 이방 부족이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며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만 나가라. 그러면 이들이 순순히 나갑니까? 이 일곱 족속들이 방패라고 해서 순진하게 방패를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올라가서 처치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 땅.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주자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쟁은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려요. 모세가 아무리 그들을 자극하고 등을 떠밀어 보아도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자, 스파이 먼저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집회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2명의 대표들은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같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송이 하나를 포도송이를 보여주는데 와, 이게 얼마나 탐스럽고 크든지 이건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서는 어떤 신기술 농법으로도 재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뭐 이곳 저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오죽하겠어.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망할 놈의 그러나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악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이고 말 마십시오.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절대 그 땅 정복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전부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열두 중탐꾼 가운데서 열 명이나 되는 절대 다수가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버립니다. 열두 정탐꾼 어중이 떠중이 뽑아서 보낸 것 아닙니다. 그래도 각 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지도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 다음 대권 물망에 오르내릴 그런 대선 후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입을 모아서 반대표를 던집니다. 삽시간에 싸늘한 침묵이 감돕니다. 곧이어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퍼뜨린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감염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팩트죠. 그러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크고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내 앞에선 커 보이지 않는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게 바울 선생님의 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리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고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장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장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병들든지 아니면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피림처럼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져 버리죠.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모래 위에 그렇게 앉아서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그 밤을 세웠다고 합니다. 밤새 울어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 난리를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로 약 40년의 길고 긴 광야 생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광야를 돌고 돌았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그들은 이동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광야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스케줄은 하나님이 친히 짜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모압까지의 여정이, 출애굽해서 모압 그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의 여정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면서 왔던 그 장소를 이제 쭉 나열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 아래 보면은 41 곳이 나옵니다. 이게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까지 진을 쳤던 곳 쭉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는데 41 곳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평균 내면 그들은 한 장소에서 1년 정도 머물렀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여정은 훨씬 다양했겠죠. 어떤 곳에서는 몇 주 혹은 몇 달, 또 어떤 곳에서는 몇 년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경로가 어떠했는지 오늘날의 지도로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도 숙제입니다. 광야가 해운대 백사장만한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일 밑에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북쪽에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데에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 일행은 지금의 요르단, 이 에돔, 모압, 암몬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그 예전 용어로 하면 암몬이죠. 암몬에 내려서,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으로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서 출애굽의 동선을 한번 밟아보았습니다. 거기를 직접 마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걸었던 광야길, 이게 한마디로 사람 살만한 곳은 정말 아니었어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그 땅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래 에돔 족속이 살던 그 남부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황량합니다. 중부 지역은 모압은 광야와 돌산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암몬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 보였지만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4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로라는 길을 걸어서 북상했습니다. 왕의 대로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국제 교역로이자 군사들이 이동하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제일 아래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해서 위로 에돔, 모압, 암몬, 제일 위에는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대 세계의 뭐 국제 고속도로라 그렇게 불릴 만한 길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라고 하니까, 군사들이 이동했고 대상들이 이동했던 교역로라고 하니까 꽤 넓고 괜찮은 도로였겠지, 그렇게 저는 막연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킹스 하이웨이, 말 그대로 이름값 할 그런 길이라고 상상을 했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해변길보다 훨씬 더 넓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길이겠다, 그런 상상을 혼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킹스 하이웨이는, 왕의 대로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이동할 수 있는 찻길이나 있지만, 저 길을 걸어왔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잠시나마 걸어보니까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고 했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에돔 왕에게 우리 이쪽으로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오. 아무런 피해 없이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에돔이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열악한 왕의 대로 주변을 돌아서 마지막에 왕의 대로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주도 올레길이나 부산의 갈매길 같은 경치 좋은 곳으로 그렇게 길을, 그 길을 걸었던 것 아닙니다. 모래밭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갈밭길, 가파른 산길,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벌레 물리기도 하고 독초에 쓸리기도 하고 더운 기후에 곪아서 고름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리고 쓰라린 그 발로 광야를 걸었습니다. 마땅한 상비약도 없었을 겁니다. 상처가 나면 고스란히 그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길에 적합한 나이키 신발을 대량으로 그렇게 주문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저 같으면 더 많이 불평하고 더 심하게 변덕을 부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뭐 하는 양반이냐고. 그렇게 하늘에서만 보고, 하늘에서 보고만 계시니까 속이 편하시냐고. 당신이 내려와서 직접 한번 걸어보시라고.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라고.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낮에는 불볕더위가, 한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막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는 인도자가 없으면 헤매다가 죽습니다. 인도자는 이동할 타이밍 그리고 이동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합니다. 광야 안에서는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 정면으로 모래폭풍을 만나면은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안에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위험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상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함께 그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길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구름기둥이 그 백성들 뒤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행군을 해나갈 때에는 뒤에 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으로 나와서 주야로 교차를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처럼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사실 저는 구름 기둥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어떤 형태였을까,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는 뭐 이런 그림쯤 될 겁니다. 하지만 200만 명의 그 거대한 행렬이 다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늘 동일한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 맞게 모양을 바꾸지 않았을까? 아마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것은 큰 벗은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기둥은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단순한 길잡이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구름 기둥은 한마디로 하늘의 가림막이었고 보호막 역할도 했습니다. 광야의 여름 평균 온도는 44도입니다. 겨울은 26도입니다. 기온이 올라갈 때 광야는 그야말로 고온의 쑥가마 찜질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슬람 명절 그 행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이동하던 그 트럭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은 며칠 동안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물과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객들은 극심한 갈증과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결국 두 명을 제외한 49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숨이 막히는 화로 같은 열기 속을 두세 시간만 걸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름 기둥은 하늘의 구름막이 되어서 때로는 서늘하게 때로는 차갑게 그들의 머리와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메마른 땅에서 보습제 역할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계속되는 행진은 피부를 그을리게 만들고 또 그 피부를 메마르게 했습니다. 탈진, 일사병, 노화, 각종 피부 질환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의 몸까지 세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또한 예고 없이 몰아붙이는 그 모래 폭풍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모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온 땅은 모래로 뒤덮여서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는 격렬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이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함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함신이라는 말은 50을 뜻하는 단어인데 대략 이 모래 폭풍이 50일 정도 이렇게 불어온다고 모래 폭풍이 불어온다는 말입니다. 함신이 지속되면 시야는 완전히 가려지고 일상은 마비됩니다. 광야는 황폐한 폐허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거세 모래 폭풍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불기둥의 역할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워서 죽지만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한 밤이 되면 드디어 그 광야에 살고 있던 독사, 진해, 전갈, 밤의 짐승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불기둥은 이런 사막의 을씨년스러운 추위와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잡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면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쉽겠네.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성막 위에 드리운 그 구름의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고쳐보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의 이 여정은 차박 여행도 아니고 한 가족의 가족 여행도 아닙니다. 근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거기다가 가축까지 더하면 엄청난 규모의 여행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공동체가 한 장소에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고 짐을 꾸려서 또다시 행군에 나서는 일은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움직이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한 달 가까이 밤낮으로 그 광야를 걸어온 끝에 마침내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기력이 바닥난 그 순간 구름이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느꼈을 안

0: 안도감이 어떤 안도감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뭐 서둘러 텐트를 치고 오랜만에 꿀 같은 안식을 누립니다. 이제는 한동안 좀 쉴 수 있겠다. 그런 기대에 젖어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밤잠을 잤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아직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텐트를 거두고 짐을 꾸려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텐트를 친 자리가 너무 척박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텐트를 걷고 그렇게 떠나고 싶었지만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망이 커져갔겠죠. 왜 이런 곳입니까? 우리 언제 떠납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얼마나 그 모세와 아론을 뒤흔들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적어도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의 기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느 곳에 진을 치는 것이 안전한지, 어떤 길이 수월한지,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판단이 자연스럽게 일치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모세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 눈에는 위험해요. 저쪽 길은 위험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 길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지역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 마음에도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쌓아온 경험과 그 판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갈 것인지, 그 갈등 모세에게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편안한 길도 아니었고 가장 빠른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계산과 기대를 넘어서는 길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우회로였으며 때로는 고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구름 기둥의 인도대로 걷는다는 것은 전혀 쉬운 일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 그들도 한 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렸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허락하신 그 한 걸음을 충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구름 따라 불길 따라 살아가는 광야 안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과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길, 빠른 길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눈에는 멀게 느껴지고 고달파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목적지를 전부 확인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한 걸음을 순종으로 그렇게 내딛는 여정이 믿음입니다. 결국 신앙은 앞날을 완벽히 예측하는 능력을,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따라 불길 따라 걷는 믿음의 삶, 광야의 삶이 아닐까요?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 731국에 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 759국에 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2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개혁주의 교단과 기관들의 연합체인 세계개혁주의협의회가 2026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세계개혁주의협의회는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출범 감사예배를 열고 오는 10월 28일부터 사흘간 개최될 제7차 총회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개별 교회 중심으로 흩어졌던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성경의 절대 권위와 정통신학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7차 서울총회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6회 총회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의회로 세계 61개 나라 87개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교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가 평일 동안 비어있는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개방하며 지자체와 연대하는 선교적 거점 전환에 나섰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건물 외관에 종교적 상징물을 낮추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춘 열린 공간을 내어주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창운대교회는 지난달 유치원 부지에 종합문화시설인 창공센터를 완공하고 수원시 신중년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어 시니어 재취업 등 민관협력교육 프로그램을 평일에 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주님 앞에 제1교회 역시 기존 교육부 부지를 개방해 관내 최대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인 놀이뜰을 개소하고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시중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수동교회도 본당 일부를 개축해 주민 공유 북카페인 나무 책방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책장을 분양하는 등 공간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교회의 전면적인 공간 개방과 민간 협력 모델 도입은 개교회 중심의 폐쇄적 사역을 탈피해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적으로 유통하는 청지기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의 신뢰를 복원하고 미래 목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의혹의 최종 정점으로 지목된 총회장 이만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신도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경선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합수본 출범 이후 167일 만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총회본부 압수수색과

0: 앞서 구속된 고동한 전 총무 등 전직 간부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씨의 직접적인 지시 하달 체계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 기독교 선교회가 농촌사회의 발전과 직장 복음화를 전개하기 위해 제42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협 기독교 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최근 여수 여천교회에서 전국 회원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회를 열고 찬양과 기도로 사명을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전국연합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농촌지역 미자립교회 17곳에 선교비 1,700만 원을 정직하게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농촌 복음화와 북한 선교를 위한 합심기도와 함께 성경 읽기와 전도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5대 행동 강령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농협 기독교 선교회는 직장 내 예배 공동체를 섬기며 농촌교회 후원과 남북농촌선교기금 조성 등 농업인을 향한 청지기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의 성소수자 연대모자 착용을 두고 일부 선수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구단의 랜던 루프와 JT 브루베이커 등 일부 선수들은 최근 성소수자 행사용 무지개 모자에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창세기 9장 성경 구절을 적거나 착용을 거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미 문구 표기를 이유로 제재 조치를 내렸으나 현지 언론은 사실상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반대 표현을 배척한 조치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성소수자 지지 의사만큼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의견을 낼 자유도 보장돼야 함을 보여준다며 차별금지법을 마주한 한국교회 역시 공격적 정죄 대신 성경적 진리를 사회에 설득력 있게 전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게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겸한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야,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야, 이거 그럼 뭘 배우러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공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0: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좋은 방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똑똑함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던 중 들은 소식이 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당시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은 누가 봐도 완벽한 작전을 내놓지만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말하죠. 후세는 다윗이 보낸 스파이였는데 말이죠. 결국 후세의 말이 채택됐고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자 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똑똑한 계획이라도요,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그만인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기도 이행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띄워주세요. 기, 기가 막히게 도, 도와주신다. 정말 그렇죠?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내 지혜와 계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지선 전도사님의 기도 찬양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찬양의 딱 첫 소절을 듣는데 저도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오늘 이 길을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일단 머리부터 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이 방법이 나을까? 저 방법이 나을까? 밤에 누워서도 계속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해결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 만난 적도 있고요.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풀리게 되고요. 막혔던 일이 갑자기 열리는 경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됐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물론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놓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십니다.

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도요. 내가 없는 회의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똑똑한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큰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주와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로 찬송가 같이 했고요. 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트루바의 찬양으로. 메들리 찬송들 이어서 쭉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들 같이 불러봤어요. 아, 손주가 이번 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대요. 9256번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할머니의 마음도 주님이 아시겠죠? 그럼요.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손주가 하는 공부도 지혜롭게 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 7815번님, 아들과 작은 일로 다퉜는데 먼저 전화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꼭 화해하고 싶습니다. 아, 어떻게 결국에 먼저 져주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화해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 1087번님, 요즘에 퇴직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직장에 퇴직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또 쓰실 일들이 분명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또 제2의 인생, 새로운 일들도 주 안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찬 라디오 들어서 힘이 난다고 4540번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5658번님도요 늘 감사하게 듣고 있다고 감사해요. 저도 7460번님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한데 감사를 회복하고 살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가 넘쳐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4801번님, 하영PD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하고 가고 있어요. PD님께도 감사를 전해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찾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오늘 나의 똑똑함보다 나의 능력보다 이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더 똑똑하게 판단 잘했으면 어떨까? 우리는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아쉬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결국 똑똑한 사람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믿음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정답지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고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똑똑함도 좋지만 기도는 더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요, 하나님은 내일도 또 모레도 그 미래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덕분에 힘찬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공동체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첫째,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오늘은 그 피난길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역을 인정하고 도망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곳곳에 돕는 손길을 두세요. 그중 하나가 이방인 이때예요. 19절에 다윗이 가드사람 이때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방인 개종자이자 망명자인데 공연히 남의 나라 내란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까 다윗이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하며 돌려보내려 합니다.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 믿음을 남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망명 생활을 감당 못할 수 있고 특히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교회의 내란에 휩쓸리는 것은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답하죠? 21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때는 자기가 이 나라에 온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종이 떠나는데 어찌 한 주인을 안 섬기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실수가 있어도 다윗의 인격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감화된 것이죠. 이것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들은 감화된 게 아니라 제각기 이해타산으로 유리하다고 여겨 붙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의 충성은 혈통이나 지위가 아니라 감화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말로 가르쳐 충성시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그 사람이 감화되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합니다. 모두가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생각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온 땅 사람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솔선수범에 앞서 건너갑니다. 다윗이 건너니 기드론 시내는 탕류, 곧 어둡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천년 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죠. 다윗도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면서 건너 광야 길로 갑니다. 이 광야는 징계의 장소인 동시에 훈련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광야

나를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죄를 인정하고 갈때 나와 함께하게 된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무조건 내 편을 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울면서 건너고 있는 어둠의 기드론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 구하는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서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앞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의 어두운 탕류를 앞두고 마지막 집이라는 뜻의 벤메르하게 있지요. 이렇게 쫓겨 도망칠 때 그곳에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기다립니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라고 해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다윗이기에 그들의 생각에는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두 아들이 블레셋 전장에 언약궤를 메어간 것과 다르지 않지요. 열다섯 광야를 지나온 다윗은 이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궤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처벌에 자신을 맡깁니다.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27절에 보니 제사장 사독과 두 아들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압살롬 곁에 있는 아이도벨의 세상 모략을 어리석게 하기 위함입니다. 후세의 구원의 모략에 이들이 꼭 필요한 까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지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내밀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분 손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떼쓰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유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나요? 학교에서 귀중품을 도난당해 마음이 요동치다가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한 청소년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고1 때 누군가가 제 고가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저는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지요. 부모님은 제가 울자 시끄럽다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며 화를 내셨어요. 또 네가 학교에서 너무 나대니까 이런 일을 당한다며 이 상황을 큐티로 해석하라고 하셨지요.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이해되지 않았고 인류애가 바닥났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친구들을 의심했습니다. 2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사건의 주권자가 되어 악에 받쳐 도둑을 잡으려 했던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교회 선생님의 권면대로 학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어 제가 친구들을 의심하고 정죄했음을 털어놓았지요. 경멸의 눈빛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너무 이해된다. 나였으면 아마 더 했을 거야. 라며 저를 따뜻하게 공감하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후 저는 남은 고1 생활을 무난히 보낼 수 있었고 훔친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회개라는 가장 값진 유익을 얻었어요. 제가 앞으로도 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제 열심과 감정이 앞설 때마다 오늘의 큐티 간증을 다시 읽겠습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기도를 함께 적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의 피난길에는 충성스러운 이때도 있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독도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0: 맡긴 다윗은 이때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축복하며 언약궤도 자기 수단으로 삼지 않고 도로 돌려보냅니다. 가장 어두운 기드론 탕류를 울며 건너가 광야로 향하면서도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며 모든 것을 주권자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만이 산성과 방패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어떤 탕류를 건너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장 어두운 탕류를 울며 건너면서도 언약궤를 돌려보내며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붙들고 예배와 기도조차 제 뜻을 관철하는 카드로 내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광야가 징계인 동시에 훈련의 자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해타산으로 흩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위해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분별하고 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광야 같은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 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성경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을 경험한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부산 포도원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세미나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린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

0: 돈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밀수나 무역 등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된 신흥 부유층을 돈주라고 하는데요.
1: 네, 북한의 경제가 요즘은 이 돈주들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건물을 짓는 것도 돈주들이 돈을 대줘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돈주들이 생기면서 북한에서도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다죠.
0: 그렇습니다. 뭐 애완견을 기르거나 그래서 애완견을 위한 동물병원도 생겨나고 있고요.
1: 네.
0: 또 돈주들을 중심으로 그 자녀를 위한 외국어 과외 열풍이 거세다가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돈주 여성분들은 리설주나 김주혜가 입은 정장 스타일의 옷을 직접 맞춰서 비싸지만 많이 지어 입는다고 해요.
1: 여전히 하루 한 끼로 하루를 버티는 북한 주민들이 북녘당의 대다수인데
0: 네.
1: 극소수의 돈주들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들이 북한 권력의 핵심이 되면 통일을 굳이 바라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살만한 우리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우물정 106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당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기다리고 있고요. 첫 찬송 크룩스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할게요.

0: 맨 크룩스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오늘 OAP데이 첫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북한에 장마당이 생기고 또 몰래 밀무역 등등으로 사경제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북한 당국 모르게 돈을 많이 갖게 된 돈주들이 생겨났는데요.
1: 네.
0: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통업도 발전하고 있고 운송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3874님이 북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착취 안 당하고 가지는 분들이 있군요 하셨는데
0: 네.
1: 사실은 이게 뇌물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0: 네.
1: 당까지 주인부터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착취를 어쩌면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돈주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0: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서 이런 돈주들이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 중앙이 되다 보면
1: 네.
0: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통일을 더 바라지 않게 되거든요. 주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1: 아멘.
0: 우리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1: 5319님 며칠 전에 백두산을 중국 통해 다녀왔었는데 백두산만 봐도 감격스러웠어요.
0: 네.
1: 두만강에도 갔었는데 북한이 너무 가깝더라고요. 우리 시골의 강가 거리와도 같이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0: 네.
1: 북한에도 풍년이 일어서 먹는 걱정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북한이 지금 6월 한 보리 수확할 때까지는 보릿고개 지금 겪고 있다고 해요.
1: 네.
0: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북한의 지방의 농촌의 우리 주민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0: 오늘 하루를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합니다 라고 문자 주신 분들 계셨고요.
1: 울산입니다. 저도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3908님 네. 반갑습니다.
0: 자, 7205님도 오셨고요. 또 구로동에서 1354님도 출석 인사해 주셨습니다.
1: 강남에서도 두고 계시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시면서 1370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출석 인사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샵 1069번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화요일 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0: 네.
1: 화요일마다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기도 카드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북한 바로 보기까지 오늘의 OEP데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출석 문자 끝까지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아직 안 들어온 지역이 보입니다. 나다.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복음통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를 대표로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준비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하시고요. 한편 차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올해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한 뼘 차이 문제 푸실 준비 되셨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 나오는 북한어 표현이 우리말 뜻으로 무슨 표현일지 저희가 보기까지 두 가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기가 많은 거, 막 기름이 튀긴 거 그런 거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야. 그런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돼요?
1: 아주 빛나죠.
0: 그렇죠. 윤기가 정말 누렇게 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제 기름 끼는 거 먹었구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기름이 잘잘잘잘 흐릅니다.
1: 맞아요. 입술에도 흐르고 얼굴에도 흐르고
0: 그런 사람도 꼭 얼굴이 좀 이렇게 누렇더라고요. 그죠?
1: 아, 그래요.
0: 네, 자 오늘 여기가 힌트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잠시 후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한 뼘 차이 그러면 문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 뼘 차이.

0: 여보, 이거 한 입만 먹어보시라요.
1: 뭐야 이거?
0: 왜요?
1: 아, 자기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잖아.
0: 아유, 그렇지요. 이거 좀 아주 노랑지지요.
1: 아, 이거 내 다이어트에 아주 큰 적이 되겠는걸? 안 돼. 나 이거, 안 먹어.
0: 아이고, 나중엔 어차피 또 먹고 싶어질 건데, 뭐. 여기 꺼내놓을 테니까, 오가면서 드시라요.
1: 자기야, 자긴 날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 아이고, 눈앞에 있으면 나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먹고 났더니까, 이거, 너무 느끼한데, 이거?
0: 오늘은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냥 드시라요. 그거 먹는다고 살 안 쪄요.

0: 역시 뭐 맛있는 거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살찔까봐 우리가 다 걱정이긴 하죠. 네.
1: 건강이 또 우선이긴 하니까요.
0: 네.
1: 그래도 우리 붕역해서도 이렇게 노랑진 땅에서 노랑진 음식을 먹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날이
0: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오늘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음식 얘기를 했지만
1: 네.
0: 주로 땅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노랑지다. 그래서 심으면 막 그대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옥토. 그죠?
1: 아, 그쵸, 그쵸. 옥토와 같은 노랑진 땅을 네. 북한에서 이야기하곤 하는데.
0: 네.
1: 그래서 오늘의 한뼘 차이는 이 노랑지다가 무슨 뜻일지입니다.
0: 1번이
1: 매우 기름지다.
0: 매우 기름지다. 기름지다. 2번.
1: 얼굴이 좋지 않다.
0: 얼굴이 좋지 않다. 누렇게 떠서 그런가요? 자, 노랑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와, 이거는
1: 네.
0: 음식으로도 하면 사실은 그쵸? 좋은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잘 익어서 나온 걸 우리가 먹으면 많이 많이 먹으면 얼굴에는 기름이 흐릅니다. 번들번들 거려요.
1: 맞아요. 네. 감사한 거죠.
0: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한데 아 1년에 이렇게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많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거.
1: 그래서 우리 6182님은 제 얼굴이 오늘 노랑진 것 같아요.
0: 어? 저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1: 라고 하셨고 요거를 아까 저희가 막 이게 노랑지면 좀 네. 노랗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9788님은 정답이 노랗다인가요? 어? 라고도 하셨는데
0: 아니에요. 자 1번이
1: 매우 기름지다.
0: 매우 기름지다. 2번이
1: 얼굴이 좋지 않다.
0: 네. 북한의 땅이 사실은 이런 비료나 이런 것들이 거름이 부족해서 너무나 척박해졌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지가 않고 그래서 북한

0: 내 땅은 노랑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네.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어떤 농사를 질 때도 이게 몇 년 하면은 좀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하죠.
1: 맞아요. 네. 땅도 안심견이 필요한데 북한에서는 이게 없어서 더 노랑진 땅을 찾기도 어렵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기름진 거 먹으면 또 이렇게 저는 속이 안 좋은 나이인데 한번 참여를 해봅니다 라고도 네. 새싹회원 찾아와 주셨고요.
0: 왜 안, 왜 하예요?
1: 속이 안 좋,
0: 그래요.
1: 네, 기도해야죠.
0: 여러분, 오늘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받아 먹으면서 우리는 배불리 또 먹고 너무 배불러서 남기고 이러고 있지만 북녘에서는 이 보릿고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다 배부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걸 먹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날 아까 지연 씨 말한 것처럼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죠?
1: 우물정 1069 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노랑지다가 무슨 뜻일지 1번 매우 기름지다, 2번 얼굴이 좋지 않다 가운데 정답 보내주세요.
0: 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하시고요. 북한 바로보기 오늘의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는 북한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출되던 품목 가운데에는 당과류, 우리의 사탕이나 과자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라면도 중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공산품 생산 확대와 중국으로의 수출,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걸까요? 라면 같은 공산품의 중국 수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당과류, 주류에 이어서 라면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2: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전했죠?
2: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경에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요즘 해산시 세관을 통해 사탕, 과자, 맥주에 라면까지 다양한 식품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0: 예.
2: 이전에는 중국 식품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식품도 중국으로 나가는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예, 수출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0: 예.
2: 현재 해산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산 라면은 고추장 라면, 김치 라면, 해물 라면, 소고기 라면, 소고기 갈비 라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산 식품과 또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예. 해산시 장마당에서는요.
0: 예.
2: 북한산 식품과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2: 북한산 제품이 포장이 개선되면서 그 인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0: 네.
2: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과 질이 아직까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품이 중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2: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0: 네.
2: 요즘에는 라면까지 수출을 하여서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2: 예.
0: 자, 북한산과 그런데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요.
2: 예,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0: 네.
2: 현재 해산시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은 개당 3위안에서 6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345원에 팔리고 있고요.
0: 네.
2: 북한산 라면은 3위안에서 5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12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2: 가격만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이 비싼 제품에서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0: 네.
2: 소비자들은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예, 그래서 중국 지린성에서는 북한산 식품 전문 취급점도 생겼다고요?
2: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0: 네.
2: 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 유입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식품만 취급 판매하는 상점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2: 북한 식품 전문 취급 상점에 들어가면 사탕, 과자, 술, 라면 등 북한 식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이 다양화해졌는데 그 가운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2: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엄청 어려웠죠.
0: 예.
2: 또 장마당이 생겨나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장마당을 바탕으로 북한이 생존

0: 을 이어나갔댔는데 이제는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1: 네.
0: 또 공산품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생각하니까 격세지감을 네. 느끼게 합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북한산 식품들이 중국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뒤처진다는 것이죠.
1: 예.
0: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맛도 좋아지고

0: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1: 예.
0: 그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중국의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보면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데
1: 네.
0: 안타깝게도 북한의 정부가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네.
0: 북한은 경제 발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1: 예.
0: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또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1: 그렇죠.
0: 상종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또 남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하니까 한류가 위협이 되지 그 한류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류와 더불어 남한의 경제력은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시장에 유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인민이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정권 안보 이전에 민생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며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함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능하시다면 1분, 2분 시간을 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0: 손태진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 전해드린 나눠드린 기도 제목 저희가 기도 카드로 만들었잖아요. 기도 카드 받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많이 못하셨는데 네. 문자로 어플로 통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 단문 5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이거를 지금 바로 읽어도 사실 뭐 1분? 1분 네. 걸릴까요? 계신 곳에서 1분, 2분 계속해서 시간 내주셔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 한표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북한에서 노랑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0: 그 한자로 하면 옥토예요. 그렇죠?
1: 아, 그렇죠. 네.
0: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농사만 뭘 심든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땅 할 때 야, 이 땅이 참 이러네 이런 땅이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랑지다 1번
1: 매우 기름지다
0: 야, 매우 기름지다 2번
1: 얼굴이 좋지 않다
0: 네 얼굴이 왜 그러니 뭘 얼마나 먹었길래 자 매우 기름지다 이번 얼굴이 좋지 않다 정답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기실 수 있는 시간 2분 더 드리겠습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한뼘짜리 퀴즈 정답은 바로
1: 노랑지대 우리말 표현.

0: 전 네. 매우 기름지다가 정답입니다.
1: 1번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매우 기름지다. 보내주신 문자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0: 여기는 수원입니다. 오늘도 북한말 공부하고 있어요. 퇴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6718님 네. 기름지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1: 힌트 없이 들으면 틀리겠는데요. 3577님 문자 주셨는데 포항 제철소 안에서 항상 재미나게 즐겁게 이 생소한 언어도 감사함으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야.
0: 감사합니다.
1: 엄청 더우실 텐데.
0: 그러니까요.
1: 안전하게 오늘 하루 근무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0: 요새 제 얼굴이 반들반들한 것 같아요.
1: 네.
0: 좋은 로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기름지고 있어요. 오, 세상에 세상에.
1: 어머나 어머나.
0: 제 고백이 돼야 될 텐데.
1: 네. 자 그리고 4093 성도님 시골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는 사모님이시래요. 우리 애청자신데 정답 1번. 참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극동방송 댓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0: 네. 북녘당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합니다. 힌트를 매우 쉽게 주시네요. 정답 기름지다.
1: 네.
0: 북녘의 삶을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도 북녘에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0084님 감사합니다.
1: 우리 1486님의 이 기도 한 줄이 우리 모두의 바람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름지다고요. 북한 땅도 노랑져져서 막 얻을 것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8017님은
1: 네.
0: 우리나라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음식을 못 먹게 하는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게 현실인데 북한에서는 하루 한 끼가 어렵다는 말이 언제 들어도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1: 네.
0: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8017님 맞아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먹어도 덜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라.
0: 네.
1: 그게 건강이다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 하루 빨리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러려면 통일되는 수밖에 없어요.
0: 아니.
1: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날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57님도요. 제주입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세차게 퍼붓던 비가 활짝 개고 바람마저 살랑살랑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셨는데
0: 와.
1: 야. 서울도 조금 맑아요, 오늘은.
0: 아유, 또 비까지 내리고 살랑살랑하면은 덥지도 않겠어요.
1: 네. 제주. 이번 주는 또 전국이 무더위가 조금 살짝 주춤하다고 하니까 이게 여름이 한여름이 오기 전에 이번 주 좀 만끽하세요. 자, 오늘 당첨자 발표합니다.
0: 포천에서 근무 중에 듣고 계신다고 보내 주셨던 7677님. 요즘 저도 다이어트 중인데 공감돼요 하면서 보내주신 2138님 그리고 아까 6718님과 라면 수출이라니 밀가루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겠죠.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북한의 주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1: 네.
0: 0191님 포항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 위해 기도합니다. OFP데이 통해서 더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보내신 5130님도 드리고요.
1: 네.
0: 우리 전화로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0110님 이순희 집사님이신데 시각장애인이라 문자 참여가 어려우셔서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정답 1번 말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팬이시라고도 꼭 남겨달라고 하셨대요.
1: 받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또 관심 갖고 기도함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0: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예수 이름 안에
1: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사역자 소진영님의 찬양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깨달아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상황과 형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으로 점을 치는 행위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내용이 보일 때까지 무한 반복합니다. 성경책을 열어서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이 보일 때까지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흘려버리고 내 욕심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만 딱 읽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는 구약 성경의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으면 그 안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게 되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과의 갈등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선택했고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4장과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롯이 소돔 성에서 살다가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군사들 이끌고 가서 구해냅니다.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소돔 왕과 그의 백성들과 소돔 왕의 재산까지 다 구해냅니다. 이때 소돔 왕이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들을까 걱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걱정되어서 소돔 왕이 주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일 후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예지몽을 꾸는 등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말씀을 지지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비한 체험이 말씀과 충돌한다면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린다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편안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거짓된 평안으로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기도한 후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에 두 종류가 있는데, 욕심의 평안이 있고 양심의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양심의 평안이 올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욕심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마음은 고민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양심의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상황 판단과 올바른 상황 판단입니다. 어떤 분이 상황이 잘 풀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무슨 어디로 가는 배가 매일매일 있고 하루에 몇 편씩 있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기 위해서는 몇 달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1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 항구로 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습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요나가

0: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지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언뜻 보면 다시스로 가는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의 조언을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생각하는 잘못도 조심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그 반역을 도왔던 참모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략은 세상적으로 뛰어났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베풉니다.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면 압살롬의 왕위가 든든하게 서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일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일이 잘 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올바른가 그릇되었는가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은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와 이웃에게 함께 유익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양심에 평안을 주시는가입니다. 욕심의 평안이 아니라 양심의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것, 즉 욕심의 평안과 양심의 평안, 성령의 뜻 안에서 평안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상황의 유리함이나 불리함보다 또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사직동교회에서 6.25 구국기도회 및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문의전화는 051-502-47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6월 24일 수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온라인으로 제41회 전국대학 교수선교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국대학의 기도교수 직원과 선교단체 그리고 대학교회와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877-96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엘힘 워십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713-644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크리스천 3040 무브먼트 허리업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백양로교회 비전센터에서 3040 허리업 연합집회 허리업 무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72-160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교회가 6월 28일 주일 세계로교회 본당에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합니다. 뮤지컬은 신천노역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831-712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한 장 차이예요. 창세기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예요. 한 장 차이. 근데 이 한 장의 차이 속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이 초청을 해요.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70명을 데리고, 자신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가난과 기근과 배고픔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이 야곱의 식구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의 역사가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70명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400년이 지난 뒤에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더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민 간 게 아니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고 노예 신분으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라면 없어질만 한데, 400년이 지났으면 없어질만 한데, 남아있더라도 그 일부만 남아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 민족이 더 크게 번성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되었더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일찍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방 땅 애굽에서 그 말씀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보면은 비극적인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민족을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노예의 신분인데 작은 민족인데 이상하게 계속 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협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관계가 나빠지더니 이제는 애굽 왕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혼을 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억압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와 억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 박해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노예들을 강제 노역의 현장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고성 비돈과 라함셋이라는 이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힘든 노동의 현장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일하다가 사라지라는 거예요. 번성하지 말고 인구가 늘어나지 말고 그 일하는 그 힘든 일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파를 동원해서 히브리 여인의 출산을 돕게 하고요. 그 출산의 현장에서 이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산에 아기를 낳으면 그 즉시 그 아기를 죽여버려라. 그런데 만약 너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출산했으면 그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버려버려라. 그 아기 소멸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애굽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통치자가 이런 살벌한 명령을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 1장에서만이라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였더라. 그 수가 더 증가하였더라. 더 강한 민족이 되었더라. 이 말씀을요 계속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 말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20절 말씀.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애굽의 통치자마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리해라 라고 명령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더 번성하고 강해져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이 17절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요, 목숨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그 남자 아기들을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 산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단어의 의미,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보고서 벌벌 떨 정도로 공포심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공포심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노예와 종이었던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산파의 이름이 두 이름이 등장하지요. 십브라라는 그 산파의 이름의 뜻은요, 아름답다. 그 뜻이에요. 이어지는 부하 그 산파의 이름은 광채, 빛이 난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빛나는 자리로 빛나는 민족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큼이나 혹독한 고난 속에서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버려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우뚝 서고 번성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번성은 어느 일부의 사람들, 어느 대단한 사람들, 어느 영웅들의 역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번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고 힘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번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열세, 밀리고 밀려서 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8월 11일 새벽 포항 여중에 배치된 학도의용군 71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복을 입은 정식 군인이 아니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지급된 무기는요, M1 소총 한 자루, 그리고 탄약 200발,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걸 가지고 탱크로 무장하고 중화기로 무장한 북한군을 맞서고 있는 거예요. 장장 11시간 동안 북한군의 남침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후퇴하고 있는 국군들,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어요. 그날 48명의 어린 학도병들은 그 자리에서 시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산화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16살 이우근 학생의 주머니에서 붙이지 못한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저희들은 겨우 71명뿐입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 품에 덜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닙니다. 곧 다시 쓸게요. 그럼 이따가 또. 여러분, 이 편지는요, 이 학생이 살아 생전에는 어머니에게 전달될 수 없었던 편지였습니다. 작고 초라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름다운 강산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작고 연약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군가의 이름 없는 그 작은 인생

인생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작은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 같은 그 산파들, 아무 힘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의 뜻처럼 아름다운 민족으로, 빛이 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번성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요?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을까요? 바로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 아름다운 강산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워지고 사라지는 민족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빛을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진정한 자유로 이 땅 이 민족이 더욱 빛나는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가장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험난한 역사 가운데 오히려 그 민족이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학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고난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학대를 받을수록 라는 단어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베파레크라는 단어예요. 이 베파레크라는 단어의 뜻은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이기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루가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짓이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마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마시 갈 정도로 고통스럽다.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고통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혹독한 억압과 악재와 학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가루가 될 정도로 짓이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영혼과 육신 가운데 완전히 망가지고 찢어지는 그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 민족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퍼져나가니의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파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폭발적으로 부숴버리고 돌파해 나가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혹독한 학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학대의 올가미를 폭발적으로 부숴버리고 돌파해 나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아무 힘이 없는 민족인데 그 애굽의 통치자 앞에 맞설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학대의 그늘을 어떻게 부숴버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2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무엇을 베푸시니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니 가루가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몸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의 울타리를 부서뜨리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던 1950년 12월 겨울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부두에는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곳에는 메러디스 빅토리오라는 화물선이 하나가 있었어요. 화물선이었습니다. 짐으로 가득한 배였어요. 사람이 탈 수 없는 그저 그 짐을 관리하는 선원만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는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짐과 모든 무기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저 피난민들을 태워라. 무려 그 배 안에 1만 4천 명이 올라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배가 사흘 동안 항해를 하는데 겨울바다잖아요. 겨울바다. 혹독한 추위가 몰려오는 겨울바다.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는 그 배에서, 그리고 적으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배에서요, 5명의 새 생명이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마침내 배는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사하게 도착을 하게 돼요. 그날을 기억하며 성탄절의 기적,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라루 선장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종 그 항해를 떠올립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끝없이 밀려드는 위험을 뚫고 항해할 수 있었는지.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배의 키를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지키셨습니다. 과거의 역사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시간에서도 이 민족, 이 땅,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여 번성하는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당시에 아프리카 가나 콩고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조롱 섞인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민족에는 어떤 희망

0: 희망도 없다. 이민족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 그러나 그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2026년도 현재 4만 달러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약 600배의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30, 50클럽에 세계 7번째 나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할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절대로 필 수 없다 말하였지만 그 쓰레기통 한복판에서 거대한 자이언트 쉐카이어 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남들은 다 끝났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 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롭게 번성하며 세상에 우뚝 선 나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전쟁 중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는 북한과 남한에서 밀려온 수많은 피난민들과 신앙의 자유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1952년 12월 15일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부산 공설운동장과 초량교회에 모여서 대규모 전도집회, 영적각성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그 뜨거운 기도의 함성이 죽어가던 이 땅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기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밤낮으로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인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이고 애족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이 땅, 이 민족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목숨을 건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이 땅, 이 민족이 아름다운 강산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욱 번성하여 더욱 빛나는 민족으로 자라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다 사라질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았던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민족이, 이 땅이, 이 나라가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

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네 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일명 교회 방학. 아, 우리 지금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떠난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분들 오늘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보물 퀴즈, 좀 오늘 아주 색다르게 오래간만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뭐 축구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오늘 보물 퀴즈를 축구 생중계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핸드폰 꺼내 주시고 그걸 퀴즈로 저희가 승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퀴즈 정답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꺼내셔서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트랜스포머 퀴즈.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우리 방학생들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또 무교생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 이 시간에 무조건 선물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춰주시면 좋은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월드컵 시즌이어가지고
1: 네.
0: 이번 주 금요일날 3차전.
2: 네.
1: 우리 한국 금요일?
0: 이제
1: 네. 네. 금요일인가요?
0: 금요일이죠. 아, 금요일 알고 있는데.
2: 네, 금요일 맞아요. 아, 네.
0: 남아공하고 이제 3차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물 퀴즈를 축구 중계 중계로 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 주시고
1: 축구 중계.
0: 네. 살짝 어설퍼도 건갑다. 이렇게 아, 영혼 살리기에 애쓰는구나.
2: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 맞아요.
0: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정답.
1: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포츠 중계를 할 거예요. 스포츠 네. 중계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스포츠 중계를 잘 듣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 여러분께서 들었다가 정답을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이쪽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되,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적어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자, 스포츠 중계, 축구 중계.
1: 스포츠 중계.
0: 네, 근데 자,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네. 스포츠 중계니까 잘 들어보시고.
1: 연습은 많이 했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
0: 네, 네. 새로운 도전 한번 해봅니다.
1: 네.
0: 쫑긋하시고요.
1: 네.
0: 여러분께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 조금 있다가는 우리가 이제 퀴즈가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출발합니다.

0: 축구에서 우리 붉은 악마 선수들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생뚱맞게 이곳 스타디움에서는 극적인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창무 고현 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김 위원님 오늘 네. 생중계에서 어떤 상대가 결승전을 펼치죠?
1: 아, 네. 오늘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팀인데요.
0: 네.
1: 아, 살짝 쫓기고 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고현 위원님. 그러면은 이 이집트 FC 어떤 팀이죠?
2: 네,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죠.
0: 네.
2: 일단 이스라엘에 비해 장비가 아주 좋아요.
0: 네.
2: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0: 네.
2: 이스라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FC 앞으로 정신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앞에는 큰 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1: 아, 이스라엘 FC 완전히 포위당했네요. 더 이상 나아갈 공간이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급진 말로 진퇴양난이라 하죠. 이강인이 와도 황희찬이 와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0: 그렇습니다. 하지만 캡틴, 우리의 주장 모세 선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모세 선수 갑자기 지팡이를 들었어요. 어, 이거 어떤 작전이죠?
2: 어, 그러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0: 모세 선수 지팡이가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지팡이 끝에서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슛!
1: 바다가 출렁입니다.
0: 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가 열리고 있어요. 아, 손흥민 슛보다 더 훨씬 강력합니다.
2: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비디오 판독이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0: 우와, 이스라엘 FC가 전력 질주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바다 가운데 길을 통과합니다. 그 뒤를 이집트 FC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1: 오, 예, 이스라엘 FC 드디어 간신히 바다를 통과했네요. 어, 그런데 모세 선수 다시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0: 자, 모세 다시 한번 슛. 어, 두 갈래로 나눠진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2: 우와,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추적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0: 우와. 자, 나 이스라엘 FC의 승리입니다. 어, 김 위원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승골은 사람이 넣는 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내시며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0: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FC가 이집트 FC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창무, 고현, 캐스터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죠?
2: 네. 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3: 미국 갔다 온 기분입니다.
2: 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쫓기며 나아갈 때 앞에 큰 바다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지팡이를 이용해 이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이 무엇일지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그 바다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바다 이름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방학생 뭐 5년 방학 10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방학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드리니까요. 자, 이 찬양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어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은 생뚱맞게 갑자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좋네요.
1: 네 엄청 뜨거워요 지금.
0: 생각보다 네. 재밌다고 집중됐고 너무 재밌다. 다행입니다.
1: 아, 이런 말 들으면 예.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
0: 그러니까요. 네. 자 보니까 정답을 아직 발표 전인데 아주 빠르게 정답을 주신 2908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요. 거의 뭐 2등으로 왔던 6774번님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 조금 지나가지고 100번째 온 2772번님께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기 좀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서 한 200번째 2614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정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남아공 축구가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에요. 예, 문자창이
2: 둘이 금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내가 틀렸나.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10시.
1: 처음에는 좀 가물가물해요.
0: 계속 금요일날만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헷갈려가지고
1: 금요일로
0: 처음에는 정답보다도 네. 이 문자가 더 많았어요.
2: 더 많이 왔어요. 목요일입니다.
0: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10시에요. 네. 그렇죠. 아, 목요일 10시 남아공 3차전 목요일 10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혼란을 줘서 죄송해요. 네. 자, 뭐 제부도가 나왔어요. 제부도 땡입니다. 제부도가 나왔어요. 예, 방학생들도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무교이신 분들 정답 옆에다가 무교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0: 제가 좋은 선물 무조건 드려요. 아, 너무 재밌다고.
1: 네.
0: 네.
1: 오,
0: 오늘 저희
1: 와.
0: 힘을 얻네요. 힘을 얻습니다. 너무 중계를 잘해서 진짜 축구 경기인 줄 알았어요.
2: 와, 예. 참나 여기 불러다 놓고 별걸 다 시켜내 진짜.
1: 그러니까.
2: 아, 이거 참.
1: 너무 좋아요. 네. 네.
0: 지팡이에서 막 갑자기 슉.
1: 그치요. 나와
0: 난리 났습니다. 아, 여러분 네, 힘들었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0: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 FC와 이집트 FC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스타디움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막 경기를 펼쳤는데
2: 네, 그 무슨 바다인가
0: 그 큰 네. 바다 이름이 뭐냐 이게 네. 오늘 문제거든요.
2: 무교이신 분들을 위해서 힌트도 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예.
2: 이쪽 바다가 색깔이 빨개요.
0: 아 그렇구나.
2: 아, 그래서 아, 이거 힌트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네, 혹시 모르시는 바다. 분들을 위해서 빨간 바다
0: 붉은
2: 네.
0: 바다입니다.
2: 네, 붉은
0: 자,
2: 바다.
0: 내가 이쯤 되면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에서 계속 지금 선물 당첨자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방학이나 무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몇 년 방학 내가 코로나 방학이다 그럼 한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자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2: 모르겠다
0: 아, 그래도
2: 네.
0: 내가 그 뭐 성경에 바다가 한두 개냐?
2: 네, 네.
0: 자,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2: 아, 그럼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기 드리겠습니다.
0: 보기 갑니다. 보기.
2: 네, 첫 번째 1번 흥해라. 흥해. 저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코를 아기들 코 잡고 흥해, 흥해, 흥해. 네.
1: 그랬나요?
2: 2번 홍해, 홍해. 아, 홍해라. 네, 3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망해 어 망해 네 번 고마해 4번 고마해 5번도 있습니다. 우리 오두지 선다형입니다. 5번은 그만하라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1: 오두지 선다형에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2: 아, 너무 어려운데 네.
0: 흥해냐 홍해냐 망해냐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2: 네, 네.
0: 흥해 홍해 잘 들으셔야 돼요.
2: 네.
0: 흥해, 홍해, 망해, 고마해. 그만하라니까. 여기서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어? 나 이거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도 정답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이제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세요.

0: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보물 퀴즈를 축구 시즌이어가지고 저희가 축구 중계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나눴는데 생각보다 오늘 반응이 좋아요.
1: 네, 재밌네요.
0: 어떤 분은 바다가 갈라질 때 눈물이 왈칵 나왔대요. 야, 이런 상황에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와, 정말 재미있게 진행하시는데 안 보낼 수가 없다고. 네? 이런 분도 계셨고, 와, 너무 신나고 재밌었대요.
1: 네.
2: 이거 문제 만들고 예시 네. 만드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흥에 홍에 망에 고마에 했는데 청취자분께서 송해 어때요, 송해? 야, 이제는 우리보다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0: 설렁해도 나왔어요.
2: 설렁해. 네, 재밌는 거 만들어내시는 데는 작가로 영입을 하셔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네. 송해, 썰렁해. 네, 당연히 자.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네.
0: 자, 그럼 진짜 보기 중에 흥해 홍해 망해 네. 고마해부터 해가지고 정답은 바로 목사님.
2: 네, 홍해입니다.
0: 그렇습니다. 홍해였어요. 홍해에서 모세가 이제 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 지팡이를 탁 하니까는 바다가 갈라졌죠.
2: 네.
0: 하니까 골 들어가듯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바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왔죠.
2: 네, 네, 멋있었습니다.
0: 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방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2: 그럼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죠.
0: 예.
2: 뭐 월드컵에서 골 한 골 놓고 안 놓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럼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긴 방학 중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하고 통화해보면 편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거듭난 분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260번님 뜨거운 날씨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한바탕 웃고 항상 힘을 얻네요. 홍해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 와, 정말 좋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을 지금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이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화 연결이 안 될지라도 저희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쓴 분들은 모두 다 저희가 선물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이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2: 네, 6946번 쓰시는 분입니다. 핸드폰 끝자리 6946번.
0: 자, 이분이 보니까는 방학이라고 해주셨고
2: 네.
0: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2: 네.
0: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셔서
2: 전화 한번 받아주세요. 6946 되시는 분.

0: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 세키라 김인수PD입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2: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정차 중입니다.
2: 정차 중이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네. 지역?
1: 거주지는 노원구입니다.
2: 노원구? 오, 네. 그러세요. 오늘 홍해 잘 맞춰주셨고 지금 10개월째 방학 중이시네요?
1: 네네.
2: 예. 그러면 10개월이면은 이제 아직 1년 좀 안 됐는데 오늘 용기 있게 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방학을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극동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극동방송 들은 지는 3년, 4년?
2: 3년 정도?
1: 된 것 같아요. 5년 된 것 같은데요?
2: 그래요. 어떻게 누구 소개로 들었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차에서?
1: 아니요. 그 저희 예전에 선기당 교회 부목사님이 틀어놓은 그 차량에서
2: 네네
1: 고정으로 돼 있었어요.
2: 아, 틀어놓은 차량에서 우연히 듣게 됐군요. 그래서 그 뒤로 네. 이제 3년 동안 계속 듣고 있고
1: 네.
2: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제가 선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시는 선물? 저희 선물 기억나는 거?
1: 도자기 십자가.
2: 도자기 십자가. 아, 그 옛날 건데 그거. 지금 사정상 중단됐고. 자, 다른 거. 아니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1: 네.
2: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주얼리 하겠습니다.
2: 예?
1: 주얼리
2: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어디 누구 선물하시게요? 본인이 하시게요?
1: 아니요. 저희 와이프
2: 아내분 선물하시려고. 네. 아내분은 지금 어떻게 방학 중이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잘 다니십니까?
1: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2: 잘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본인만 잠깐 지금 방학 중이시군요.
1: 네.
2: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 됐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으로 생각하고 다시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 네.
2: 예? 알겠죠?
1: 네.
2: 그래서 이번 예?
1: 근데 제가
2: 예.
1: 전에 다니던 교회는 말고
2: 예.
1: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2: 예.
1: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했겠어요.
2: 아, 그러면은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
2: 노원구라고 하셨죠?
1: 네, 네.
2: 근데 그 아내는 지금 어떻게 그럼 노원구에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그
1: 아, 전에 저하고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2: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아내도 그쪽으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 그건 아니고
1: 제가 방학에 들어간 이유가
2: 예.
1: 교회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2: 예.
1: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2: 예.
1: 집사님들 의견하고
2: 아.
1: 많이 달랐고
2: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아내하고 교회를 다르게 다닐 수도 있겠네요.
1: 네네.
2: 그거는 한번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과 한번 또 한번 상담도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도 생각해 가족은 같이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주얼리는 아내를 드리고요. 우리 네. 6946번님 또 다른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1: 요거트
2: 없고 네. 유산균인 것 같은데 왠지?
1: 네, 유산균
2: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자 우리 결단하는 기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3: 아, 네 6945번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아내를 위한 주얼리
2: 그러니까.
3: 아이 그래요. 10개월째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한번 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네 계속 나의 하나님을

0: 사랑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유, 마음이 참 그러셨겠어요. 아, 네. 10개월 동안 참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모든 거 잘 해결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2: 아멘.
1: 저도 기도하고 있다. 방송 끝나고 저하고만 통화하면서 네. 같이 한번 좋은 방법 찾아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자, 우리 6946번님 오늘 용기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보세요?
0: 네.
2: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는 순간이니까 힘내시고 하나님과 다시 1대1의 만남 꼭 이번 주부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또 청취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자, 아유, 이번에 10개월이지만 마음이 힘드셨나요?
1: 네. 이게 10개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10개월 교회에 놓 나간다는 건요. 이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정말 아픈 마음이죠.
2: 아내는 거기를 이미 다니고 있는데
1: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2: 자기는 가기는 너무
1: 네,
2: 힘든 것 같고.
1: 그래요. 저 한번
2: 아 이게 예배... 다른 교회를 또 혼자 다닌다는 게 또 그것도 그래, 쉽지 않은 문제인데.
1: 방송 끝나고 저 같이 한번 상담해 보면서 네.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 오늘 홍해 정답과 함께 방학이라는 문자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네. 오늘 무교도 있습니다.
1: 무교.
2: 무교. 네. 무교가 있어요. 무교 아. 한번 제가.
3: 네.
1: 홍해도 잘 맞추셨습니다. 5200. 5200 쓰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번호 5200.
2: 저희가 이게 일반 전화로 전화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네. 감안하시고 이거를 일반 전화로 와도 여러분께서 한번 이 시간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5200번님께 네. 전화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가 갑니다. 무교, 무교입니다. 어떤 무교생일지 어느 지역에 계시는 분인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뜨거든요.
4: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예.
4: 네, 안녕하세요.
2: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4: 네, 네, 안녕하세요.
2: 자, 우리 예. 무교라고 문자 주신 분 맞죠?
4: 예, 예, 맞습니다.
2: 운전 중은 아니시고요.
4: 아, 지금 미용 중입니다.
1: 미용? 아, 미용. 괜찮습니다. 미용 좀 활용합니다.
2: 혹시 미용실인가요? 미용실?
4: 예, 미용실에서 원장님이 아.
2: 그 유명한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4: 아이고, 예, 맞습니다.
1: 국동방송 지점입니다,
3: 네,
1: 거기.
3: 그러니까,
1: 쌍문동 지점. 뭐
2: 특파원이에요, 특파원.
1: 아, 특파원.
2: 쌍문동 네. 특파원. 우리 원장님께 네. 걸리면, 아, 걸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4: 아, 예.
2: 거기 단골이세요? 단골?
4: 예, 예. 단골입니다.
2: 단골인데, 예. 이 방송 듣다가 이렇게 문자 보낸 건 처음이신 것 같은데?
4: 예, 처음입니다.
2: 처음이죠? 이 시간.
4: 저... 예. 강요하셔가지고
2: 강요. 네. 아니 그런 강요는 좋아요.
1: 아 그럼요. 선물도 드리는데. 아,
2: 그러니까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4: 강요 당한 것 같아요.
2: 아 잘하셨.
1: 재미 있으셨죠? 그래도?
4: 아 예, 재밌었어요.
2: 어떻게 축구 중계 좀 괜찮았어요?
4: 올 때마다 좋은 방송 여기 좋은 내용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 시간대 퀴즈 하는 시간대는 처음이신가 봐요.
4: 예,
2: 그러니까 아마 강요를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예.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고요. 오늘 홍해 정답 네. 맞춰주셨으니까 네. 선물 아까 제가 좀 전에 아까 그분하고 얘기했던 거 들으신 거 있죠? 선물 리스트 아니, 못 들었어요?
4: 못 들었습니다.
2: 자,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그 다음에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네. 레모나 여기서 네. 고르신다면?
4: 아니 너무 많아.
2: 제가 막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아까 중계하듯이
1: 딱 와닿는
4: 거지는 않죠.
2: 예? 네?
4: 다 주시지는 않죠.
2: 아니, 다 주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또 줘야 돼가지고 예.
4: 예.
2: 아, 두 개까지는 드릴게요 그러면 두 개까지.
4: 아이고.
1: 예. 네. 두 개 고르세요.
2: 네.
4: 그 위에 아까 뭐라고 이게 모였습니다 그새.
2: 자, 소곱창 유산균 김 열무 순무 연어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4: 화장품.
2: 화장품은 네. 왠지 아내 거 맞죠?
4: 아니 딸내미 거.
2: 딸내미 거.

0: 자, 보니까 보니까는
1: 아 보니까 그러면 예 제 거.
2: 네 하나 더 고르세요.
0: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1: 아 그 저기
0: 예
1: 아 열무 뭐
0: 아 김치 김치 오, 오케이
1: 예, 예.
0: 김치 그 김치는 또 이제 아내에게 이쁨 받으려고. 예. 혹 본인이 무교면은 교회를 안 다녀봤나요?
1: 아 뭐 거의 다니지는 않았어요.
0: 아 거의 다녀보지는 않았어요.
1: 예
0: 아내랑
1: 한번 나왔습니다.
0: 예
1: 미션 스쿨 나왔어요.
0: 아 미션 스쿨 나왔고
2: 아, 미션 스쿨 나와서 잘 아시겠네요. 네.
0: 딸하고
2: 네.
0: 아내는요?
1: 어 마찬가지예요.
0: 마찬가지예요. 예. 무교.
1: 예예.
0: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쌍문동 오면 쌍문동 미용실 오면 원장님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1: 참 좋은 일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다.
0: 좀 밝고 좀 괜찮지 않나요 원장님?
1: 아주 괜찮죠.
0: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1: 예.
0: 제가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1: 예.
0: 근데 왠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아, 왜냐면 예, 이 방송을 틀어놓고 어? 예. 자기 삶도 바쁜데
1: 예.
0: 그 계시는 분들 우리 손님들이 인생에서 예. 정말 좋은 거를 경험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예, 그러신 것
0: 이게
1: 같아요.
0: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5200번님이. 네. 근데 다 아, 결국에는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1: 예.
0: 처음에는 이렇게 푸시를 받다가도
1: 네.
0: 예. 이게 이제 예수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1: 네. 네.
0: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저희와 함께.
1: 아, 예. 예. 예.
0: 그
1: 예.
0: 가족에게 정말 천국을. 근데 천국은 네. 예수님 믿었을 때.
1: 예, 예.
0: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1: 네, 네, 네.
0: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네.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1: 예.
0: 천국처럼 막 이 땅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 5200번님이 한번 예. 교회 나가셔서 그 예수님 한번 꼭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 예가 진짜 교회 간다는 예인가요? 예? 갑자기 조용해지네. 예?
1: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0: 생각 좀. 저희가 쌍문동에서 교회를 집 근처에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이번 주는 제가 어디 갑니다.
0: 어제 가니까 다음 주 그러면. 그러면 다음 주.
1: 다음 주요?
0: 다음 주 7월 첫째 주. 이번 주 안 된다 하면 제가 포기할 줄 알았죠? 절대 포기 안 합니다. 7월 첫째 주. 예?
1: 확답은 못 드립니다.
0: 예?
1: 확답은
0: 못 드리지만 우리 7월 첫째 주에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예. 가보시는 걸로. 예?
1: 네.
0: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네.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5200분 정말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해도 아, 가지요 안 하는데 정말 내가 한 말은 지킬 줄 아는 멋있는 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자, 예. 저 한번 따라서 한번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2: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감동이에요. 아멘. 어쨌든 마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강하게 마음을 주시면 교회 꼭 나가세요. 너무 하나님 네. 살아계시면 꼭 강한 네. 마음 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네. 그 주얼리는 문자로 드리거든요.
1: 예.
0: 문자로 드리면 복사해서 아내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아내하고 딸에게 예. 오늘 있었던 일을 한번 좀 얘기해 주셔서
1: 네.
0: 나중에 진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가정 꼭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0: 오늘은 막 뭔가 밀어붙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실 수 있어요.

0: 나중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쌍문동 미용실 계속 다니시고요.
1: 쌍문동 원장님, 우리 전국 모든 청취자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2: 아, 너무 감사해요. 쌍문동 네, 가고 싶다.
0: 24시간 다 틀어놓고 있고
1: 원장님 모셔서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러니까. 간증을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0: 우리 5200번님 감사해요.
1: 고맙습니다. 네.
0: 저희가 문자도 네, 드리고 전화도 드릴게요.
3: 예예예. 예, 예.
0: 아 지금 쌍문동에서 몇 번째인지
2: 네.
0: 모르겠어요.
2: 아우, 대단하네요. 네.
0: 이런 미용실과 네. 네일샵과 마사지샵들이 꽤 있습니다.
1: 이야, 대단해요. 네. 월드컵 중계도 재밌고 쌍문동 원장님 내용도 재밌고 그러니까요. 오늘 즐거운 네, 새끼랄입니다.
0: 아. 단연 미용실 중에서 이분이 탑입니다.
2: 탑. 네, 탑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1: 대전에 보고 싶어요 한번. 네.
0: 그다음에 대전에 어디 김밥집이 있어요.
1: 대전에
2: 아
1: 김밥집.
2: 그래요?
0: 거기도 지금 막 전도 한 두세 명 했거든요.
1: 아 그래. 대전의 김밥집. 진짜. 우리 경쟁 한번 붙여볼까요? 쌍문동 미용실 대전의 김밥집 또 어디 나올까요? 이제
2: 대단하네요. 아, 진짜
0: 용기 있게 야, 그 가게에서
2: 쉽지 그 않거든요. 진짜
1: 아, 멋있습니다.
2: 네.
0: 진짜 아주 좋은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제대로 된 전파 선교사
0: 그렇습니다. 자, 아. 또 방학생 지금 전화 한번 네. 걸읍니다.
2: 네.
0: 5479번님.
1: 5479번님. 네, 5479.
0: 자, 빨리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1: 아, 오늘은 시간이 네. 없어요.
0: 네, 5479번님. 아, 안 받습니다. 이럴 때 한 번만 더.
1: 네. 5479 한 번 더 누릅니다.
2: 네.
0: 일반 전화예요.
1: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일반 전화 오면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극동방송 일반 전화입니다. 547.
0: 아, 5479번. 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자, 그러면.
1: 601.
0: 다음 분. 아. 다음 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1: 8254. 네,
2: 8254. 8254님. 네.
0: 8254. 자, 일반 전화 합니다. 8254번님 홍해 정답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입니다.
4: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0: 안 받아. 아,
1: 601
0: 전화에서 지금 이상한 전화 보이스피싱인 줄
2: 네. 그럴 수도 있죠.
0: 자, 근데 바로 전화는 또 받는 네. 분들이 있어요.
1: 네, 한 번 더.
0: 8254.
2: 8254.
0: 8254. 제발 받아주세요.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너무 귀한, 너무 중요한 전화예요. 자, 아까 축구 중계처럼 슈 받아라 슈.
1: 현장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자, 601호 한번 눌러봐 주세요. 601호 6044 네 6044.
0: 자, 그러면은 다음 분. 자, 오늘 방학생들이 오늘 전화를 안 받네요.
1: 6044.
0: 6044번. 끝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여러분의 끝번호. 홍해 잘 적어주셨습니다. 아. 6044. 끝번호 6044. 마지막 세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2대 네. 0, 3대 0이 돼야 되는데 세 골 들어가야 됩니다. 6044.
0: 6044. 자. 신호 가고 있어요.
2: 자.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어요. 아. 안타깝습니다.
1: 아, 이대로 끝나나요? 아, 경기 이대로 끝나나요?
2: 아쉽습니다.
0: 예. 아, 진짜.
1: 네, 이제 아. 루즈 타임이라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0: 6044. 아까 첫 번째였죠? 네. 한 번만 더 해 보겠습니다.
1: 6044.
0: 한 번 더. 6044. 어떤 분들은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네. 일부러 안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0: 쑥스러워가지고 나 같아도 안 받을 것 같아.
1: 너무 말하면 어떻게
0: 너무 쑥스러워.
2: 막상 어우, 막상 전화벨이 울리면
1: 601호 또 빨리 눌러봐. 601호
0: 빨리.
1: 자, 사사 안 받으면 601호도 있어요.
2: 601호도 아빠. 네.
0: 아빠
1: 601호. 네. 계속 밀려 있습니다. 네.

0: 마지막 자 공유로 자, 마지막 어떻게, 시간입니다.
1: 어떻게 슛 들어갈까요?
0: 네, 네. 이제
2: 마지막 연장.
0: 연장. 네. 네. 로즈 타임 적용됩니다.
2: 자 601호 오늘 마지막입니다.
1: 받으실 것 같아.
2: 아, 진짜.
0: 오! 오! 경기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이렇게 끝나나요?
1: 이렇게 끝나나요?
0: 아, 두 골로 끝나는가요?
2: 자, 한 번만 더 하고
0: 한 번만 더 네.
1: 네 우리 김인수 PD님 네 포기할 수 없어요.
0: 전국에 있는 애청자 청취자분들이 네. 다 가슴 졸이면서 제발 601호번 받아주세요. 601호
2: 자, 마지막 연장전 자,
0: 연장 601호. 마지막
2: 연장전
0: 네
2: 골든골이 들어갈지 끝끝내 아... 받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 경기를 기대해야
2: 다음
0: 되겠습니다.
2: 다음 경기는 목요일 10시로
0: 다음 목요일 10시로
2: 목요일 10시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 종료인가 봐요. 네. 아.
0: 그런가 봅니다. 전화도 아. 방학인가 봅니다. 아쉬워서 계속 올라와 주시네요. 올려 주시네요. 네.
2: 뒤늦게 아, 야. 전화도 방학인가 보다고.
0: 참.
2: 자, 우리 네. 울산에서 꽃바구니 너무 잘 받았다고.
1: 아. 오, 와, 와, 너무 좋았겠다. 아.
0: 감사합니다. 자,
2: 대전 사는 동생 이렇게 막 뭐 전도 요청한 분도 있고
0: 쌍문동 미용실 가고 네. 싶어요. 쌍문동 미원장님 기도합니다. 쌍문동 미용실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와, 우리 많이들 올라오세요.
2: 아이고
1: 곧 모실 것 같아요 우리 쌍문동 원장님.
2: 그러니까 그쵸?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친정 언니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한 분도 계시고.
1: 와.
0: 네.
2: 자 많은 분들 네. 이렇게 또 주셨는데 오늘 소개를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많이 소개하고 여러분과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못 받은 분은 방송 끝나고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고 무조건 선물을 드려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물 퀴즈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 그리고 고연교회 네. 개복교회 고연 집사님 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이권에 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우리를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말이.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리스

0: 그리스의 아테나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아,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족보를 만들고 가정의 형제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을 학문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을 철학으로 말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할 때 니체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신은 죽었대. 집안의 원수, 집안의 도둑이란 말이 있어, 성경에도. 다 둘러싸 앉은 우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를 해고 보니까 아, 신의 존재라는 게 없다. 목사의 아들이야. 신학 공부한 사람이야. 신은 죽었대. 학문은 일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you.'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cas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낚싯대를 뒤로 크게 젖혔다가 미끼를 멀리 던질 때 바로 그 단어 cast를 사용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걸

멀리 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걱정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고 밤이 되면 또 다시 꺼내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를 캐스트, 주께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걱정이 있으신가요? 믿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는 대신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성경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을 경험한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부산 포도원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세미나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독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찬양에 이어서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를 특별 세미나 스팟까지 함께하고 오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애청하고 계시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진행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포도원 교회에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또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 함께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들 이 시간, 이날 함께 하셔서 속 시원하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인천 광명교회 신대우 목사님,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이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그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 신청

참여를 원하시는 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날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림고수 출연자들의 이 간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고아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4549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 오늘도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4277님 반가요 고피디님 출첵합니다. 저는 구역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 서울인데 서울은 31도예요. 무척 덥네요. 고피디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믿음 말씀 카드 받아 가셨는데요. 지금 부산 해운대구 현재 기온은요 약 20도입니다. 흐림 상태인데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밖을 나갔다 왔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좀 외출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좋은데 자외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꼭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또 오늘 비는 내리지 않지만 내일 아침 9시부터는 강수 확률 60%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출근 시간에 꼭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3874님 믿음 하트로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0742님께서도 고피디님 믿음으로 고 오늘은 머리 감고 모양 내느라 늦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디 외출하시나 봅니다. 머리를 이렇게 잘 만지시느라 살짝 늦으셨다 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씻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혼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오늘 코너는요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성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

0: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상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1: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0: 네, 목사님. 네. 지난 주일 네. 제가 드디어 장전교회에 다녀왔잖아요.
1: 아유,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0: 네. 네, 저야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장전교회 말씀 듣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 저희 네. 전파선교사 홍보집회로 네. 목사님도 뵙고 네. 저희 성도님들도 뵙고 왔는데요. 네네. 아니 저희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네. 너무 감동이었던 게 목사님. 네네.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믿음으로 고 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1: 아, 그러셨구나.
0: 제가 그 순간 네. 아, 제가 요즘에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네. 확 울컥했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이렇게 문자를 네. 꼭 보내지 않으셔

0: 것도 네. 다 듣고 계시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저희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성로님들은 네. 보내고 싶어도 잘 못 보내세요.
0: 어려우셔서.
1: 네네. 네. 아, 가르쳐 드리고 몇 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이제 좀 잘 못하셔서 아 그런데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이제 극동 방송 좀 듣냐 하면 네. 라디오는 좀 흔하지 않잖아요. 네.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저희는 이제 사찰 집사님도 안 계시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하드웨어는 좀 크거든요. 주차장도 3층짜리가 있고 교육관 5층 있고 네. 또 본당도 5층인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 아침마다 오셔서 쓸고 닦고 자기 구역을 정하고 그냥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0: 네.
1: 토요일 아침에 우리 몇 분이 목사님 저 극동방송 어떻게 하면 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0: 오, 감사하네요.
1: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TV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하나 이렇게 플레이 이걸 까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다 따라하셔가지고 지금은 네. 이제 다 앱으로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시거든요. 듣기까지는 하는데 문자를 보내거나 하시는 건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방송을 아마 소리 소문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 이렇게 문자는 못 보내시더라도
0: 네.
1: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와, 왠지 네. 목사님 교회 가니까요. 네네. 정말 곳곳이 깨끗하더라고요.
1: 예,
0: 화장실,
1: 정말,
0: 본당, 네. 목양실 네. 다 깨끗하더라고요.
1: 네, 그냥 주님의 집이니까
0: 네.
1: 주님의 집 앞마당을 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쓸고 닦고 줍고 비우고 하시니까
0: 네.
1: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물어요. 여기 어떤 청소업체 맡기시냐고
0: 네.
1: 제가 그랬죠. 장전 클리닝이라고 어디냐고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0: 성도님들의 네. 그 한 땀 한 땀의 네. 그 노력이 네. 모여서 그렇게 깨끗한 성전이 이루어진 네. 거군요.
1: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헤세드가 있으시겠죠?
0: 아멘입니다.
1: 예, 하나님께서 받은 헤세드가 있으니까
0: 네.
1: 그걸 내가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까 하다가 내가 시간과 또 자그마한 육체를 가지고 교회를 쓸고 닦겠다. 그것도 네. 헤세드의 하나의 큰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들었습니다.
0: 정말 그 장전교회 안에 네. 이 헤세드의 은혜, 정말 그 인혜가 네. 계속 은혜가 흘러흘러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네. 귀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그날 받았던 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근데 제가 조금 몰랐던 건
0: 네.
1: 저희가 한 4, 5년 전에 한번 전파 선교사 모집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4, 5년 동안 빠지지 아니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0: 맞습니다.
1: 저도 잘 몰랐었는데
0: 네.
1: 그래서 야, 이 저희 교회에 좀 저력은 있구나. 한번 정하면 그걸 잘 끝까지 지켜나가시는구나. 막 1년하고 끊지 않고
0: 네.
1: 네, 계속해서 잘 왔다라는 걸 제가 보고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귀하다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도 좀 가지게 됐습니다.
0: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네. 이렇게 든든하게 네. 옆에서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네네. 부산극동방송이 네.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아마 네. 우리 극동방송에서 더 귀하게 직원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전파 선교사 기념하는 이름이 적힌 컵.
0: 아, 머그컵이요.
1: 예, 우리 네. 저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다라고
0: 네.
1: 인사 전하고요.
0: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1: 그걸 또 우리 장로님들이 들고 또 다니시면서 또 자랑을 하셔가지고요.
0: 네.
1: 그래서 또 신청하신 분들은 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아우.
1: 자기 이름이 쓰여진 그런 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또 잘 전달을 해서요.
0: 네.
1: 또 다른 분들이 또 우리 전파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또 지원 사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목사님 항상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사회치지님께서 목사님께 인사해 주셨어요.
1: 이우식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룩기 말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0: 0742님도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0: 네, 사회치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1: 우와, 고피디님, 이우식 목사님 섬기시는 은혜 예배 참석하셨다니 너무 행복하셨네요. 부럽습니다. 한번 오세요.
0: 네, 장전교회 어디죠?
1: 네, 저 부산 저 금정산 자락에요.
0: 네,
1: 네, 그 금정구에 있고 식물은 바로 옆에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다

0: 이렇게 너무 은혜롭게 네. 잘 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성전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가서 저도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목사님.
1: 네, 그래 너무 네. 감사한 게 이렇게 또 접파 선교사 모집하신다고 식사도 좀 늦게 하셨잖아요.
0: 아, 아닙니다. 네,
1: 저희 교회는 국수도 하고 또는 국도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비빔밥을 예비하사
0: 네,
1: 식지 않도록 불지 않도록
0: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딱 그렇게 정확하게 에, 맞췄는지 그래도 제가 한 끼라도 대접을 잘하고 싶었는데
0: 네. 네,
1: 불지 않고 식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점심이었습니다. 네,
0: 저의 마음의 그 감사함도 아직 식지 않고 여전히 후끈후끈 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은혜 가득 누리시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마치실 수 있는 퀴즈도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고요. 반드시 네. 아셔야 될 단어이고 이 단어 하나만큼은 룻기는 어떠한 단어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룻기의 주제이자 또 은혜 또는 인혜의 히브리어인데요.
0: 네.
1: 네. 이 세 글자로 되어진 단어인데 이 글자는 반드시 아셔야 될 단어입니다.
0: 반드시.
1: 혹시 틀리실까 봐 보기 드릴게요.
0: 좋습니다.
1: 네. 1번 하세드
0: 2번
1: 헤세드
0: 둘 다 이것 세드인데
1: 네.
0: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겠죠.
1: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도 나갔던 문제이고요.
0: 네.
1: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내드리고
0: 네.
1: 다 맞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말입니다. 1번 하세드, 2번 헤세드.
0: 네.
1: 틀리시면 안 돼요.
0: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룻기 방송하면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1: 오늘도요.
0: 네.
1: 10번 이상은 할 겁니다.
0: 네. 좋습니다.
1: 그러니까 꼭 네. 들으시면 뭐 틀리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0: 맞습니다. 정답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 기울이시고 정답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를 통해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오늘 드릴 네. 선물이 또 있는데요.
1: 네네.
0: 저희 룻기 방송이 목사님의 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이란 네. 책을 가지고 하는데요.
1: 맞습니다. 네.
0: 만약에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책도 같이 보시면서 방송 듣고 싶으시다면 방송 들으시는 동안에 책 받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와 채팅을 통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책이요.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후에 읽으시면 정리도 되실 거고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앉아서 한 시간 정도만 읽으시면 전체를 다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좀 쉽게 풀어서 쓴 책이니까요. 누구든지 신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책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목사님,
1: 네.
0: 오늘은 드디어 룻기 네. 3장이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1: 맞습니다. 2장이 네. 보아스의 밭이 그 말씀의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타작마당이라는 곳으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0: 네.
1: 예, 룻도 그 밭에서 계속 주웠었고 계속 반복되었다가 이제 3장에서는 조금 변화가 되어지는 장소에 대한 변화,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장에서 벌써 나오미도 등장했죠. 룻도 등장했죠. 보아스도 등장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다 등장을 했고요.
0: 네.
1: 2장에 대한 핵심 단어를 조금 꼽아보자면 우연과 마침이라는
0: 맞습니다.
1: 단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답과 보호라는
0: 네.
1: 단어를 또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보리자루 그래서 그 스토리가 이어왔잖아요. 이제 3장으로 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배불리 먹고 보리자루를 보게 되어진 나오미가 어떤 기대를 품게 되어지고 그 기대가 하나님의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착각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점검을 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이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제 배경은 타작마당으로 또한 보아스와 룻이 중심이 되어서 3장이 이끌어지게 되어집니다.
0: 네.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은 인도하심 속에서
1: 네네.
0: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했고요.
1: 예.
0: 또 나오미는 그 보리자루 너머에 있는 더 큰 회복과

0: 헤세드 이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1: 네.
0: 하나님의 헤세드 이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말 자체가 헤세드라는 말을 품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룻의 안식할 곳과 복되게 하겠다는 말을 통하여서 룻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1: 네.
0: 너를 위하여 그게 헤세드이지요. 룻의 새로운 삶이라면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재혼을 시켜서
1: 네.
0: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룻이 지금과 같은 과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1: 네.
0: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오미는 고생의 길을 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 룻에게는
0: 그렇죠. 룻에게는 네. 새로운 삶이지만 나오미는 룻을 만약에 떠나보낸다든지
1: 그쵸.
0: 또는 룻의 도움을 못 받는다면 그가 고령이고 살아가는 데는 더 힘들어지겠죠.
1: 네.
0: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룻은 그냥 지금 이대로 자기 곁에 있는 게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1: 네.
0: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주겠다라는 말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 그 안에 헤세드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담보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고 마음이죠.
1: 네.
0: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과 복을 주겠다 라는 말에는 말은 안 했지만 나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그 안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0: 네.
1: 나오미에게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따른다
0: 네.
1: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룻의 순종과 또 그 다음에 응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겠네요.
0: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헤세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혜이니까 어쩔 수 없는 손해와 손실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요. 그 손해와 손실을 하려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겠지요.
1: 네.
0: 그러니 나오미는 이제 이 모든 일들, 2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우연과 마침, 보답과 보상, 그리고 나서 보리자루, 한 에바 그것을 통하여서 기업부를 자라고 하는 율법을 생각을 한 것이고
1: 네.
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길을 가겠다. 좁은 길을 가겠다. 나의 몫의 배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결의에 찬 나오미의 모습이 좀 이 안에 보이죠.
1: 네, 저희는 찬양곡 올려드린 후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스키나 찬양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함께 하시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정교회 이유식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오늘 가장 중요한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1: 네, 룻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퀴즈였고요. 보기는 1번 하세드, 2번 헤세드.
0: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오답을 보내셨다가 고치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아마 들으시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네. 나오미의 룻에 대한 은혜를 네. 살펴봤는데요.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 재혼하는 것으로 룻의 삶을 열어주려고 하는데요.
1: 맞습니다.
0: 룻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중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걸 좀 잘못 해석하면
0: 네.
1: 야, 자기 갈 길 가는구나. 나는 나의 길을 찾아서 가는구나. 내가 바랬는데. 시어머니가 내 마음하고 똑같네 라고 이기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잘못 읽으면.
0: 네.
1: 그런데 10절에 보면 보아스의 말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들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1: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의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보아스는 지금 젊지 않다라는 게 나오죠.
0: 네.
1: 그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룻이 베푼 인애의 헤세드가 처음은 뭐냐 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인애입니다. 그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렘으로 돌아온 것 그리고 시모를 잘 공양한 것.
0: 네.
1: 이게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인데 이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 나중이라는 것은 나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 인애가 이것은 너의 행복이나 너의 앞길이나 너의 창창한 미래를 선택하는

0: 선택한 것이 아니라
1: 네.
0: 이 늙은 날을 선택해 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아니면 이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이 룻이 제가 어머니의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1: 네.
0: 라고 하는 말 또한 룻에게는 헤세드를 시므온에게 베푼 것이며 보아스에게 동시에 베푼 게 되어집니다.
1: 그러면 룻이 이 시므온의 계획에 순종한 거는
0: 네네.
1: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목사님. 그러면 이제 부자와의 결혼 때문이 아니라
0: 네.
1: 그것보다
0: 네.
1: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 때문이다 라고.
0: 당시에는 젊은 자를 취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고 여성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부자라고 해도요, 이스라엘에는 땅을 사고 팔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되어지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야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때문에 굉장한 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적인 부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처음 인애가 나중 인애보다 더 크다라고 했던 그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룻에게도 내가 시므온의 말, 어머니의 말을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 안에 헤세드가 없으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1: 와, 정말 목사님 룻기를 살펴보면서 또 오늘 3장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요. 룻과 나오미의 그 일방향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0: 쌍방?
1: 네, 쌍방으로 오고
0: 그렇죠.
1: 가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기도 하고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보호해줬지요?
1: 그렇죠.
0: 보답해줬죠. 그런데 이제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함으로 룻이 또 이제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베풀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서로 흘러가고 또 흘려보내는 또 흘려보냈는데 나에게 또다시 은혜가 흘러오는 그것에 대한 끊이지 아니하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계속해서 풍족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1: 네, 그 가운데 공통분모는 헤세드겠네요.
0: 맞죠.
1: 네.
0: 그래서 나오미와 룻 사이에 헤세드가 주거니 받거니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보아스와 나오미는 만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중간에 룻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도 헤세드 보리 한 자루를 보내기도 하지요. 그랬더니 나오미는 또 기업 물을 자에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한 이 세 명의 삶이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1: 맞습니다.
0: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이 보아스, 룻, 나오미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이거 사사기에 넣지 말고 빼서 딴 데 한 권으로 뽑자 하고 우리에게 룻기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면서 이제는 외웁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요.
0: 외우셔야 됩니다.
1: 네.
0: 마음판에 새기세요.
1: 그리고 또 0742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목사님에 있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 책이 얼마나 감동인지 선을 그으면서 형광펜으로 색을 돋우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1: 4272님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저도 믿는 자의 삶 책 펴놓고 말씀 따라 읽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목사님의 책 함께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책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와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오고 가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0: 맞습니다.
1: 이 서로를 위하는 헤세드. 지금 이 시대도 사실 사사시대와 다를 건 없잖아요.
0: 그렇죠. 똑같죠.
1: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흘러나가는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를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1: 네.
0: 내가 너를 위하여 남편

0: 네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경적인 헤세드가 가정에 풍성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 관계 문제들, 또는 말의 문제들, 행동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 네.
0: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하고 충만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흘러 넘치는 가정,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그것이 교회로 가게 되어지면 복된 교회,
1: 아멘.
0: 그것이 우리 사업체로 가게 되면 복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1: 아멘입니다. 네, 그 복된 가정, 그 복된 교회, 복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곡 올려드리고 저희는 돌아옵니다. 한웅재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장정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네. 퀴즈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퀴즈 문제 한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룻기의 주제이고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퀴즈였고요. 객관식 드렸는데 1번 하세드, 2번 헤세드였습니다.
0: 네, 정답은요?
1: 정답은 뭐 오늘 방송에서도 한 수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네.
1: 네, 하나님의 인혜, 하나님의 은혜.

0: 은혜는 히브리어로 2번 헤세드라고 합니다.
1: 네, 헤세드가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보내셨고 또 네. 오답을 보내셨다 바로 빨리 고치신 분이 계셨어요.
0: 네,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한 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0069 우리 성도님에게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문자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네네.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5044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정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남편과 퇴근길에 듣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은혜를 알 것 같습니다. 도서로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 문자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아서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교사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합니다. 책으로 더 공부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책 보내드릴게요.
1: 네,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8432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고피디님과 우리 이우식 목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극동방송 24시간 켜놓고 있네요.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1: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9737님은 책 홍보를 해주셨어요.
0: 책 신청 많이 하세요. 정말 쉽고 은혜가 가득합니다. 목사님 좋은 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1: 0742님도요.
0: 목사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충만합니다. 장정교회도 성도분들도 너무 아름다워 올 것 같습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고피디님의 목소리는 너무 안위를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새싹분들 정말 많네요. 0858님도요.
0: 네. 헤세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몰랐던 부분을 또 새롭게 알게 되네요. 감사드리며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삶을 위해 목사님 저서를 읽어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1: 네, 오늘 처음 함께 해주셨고요. 4277님도요.
0: 매주 목사님의 룻기 말씀을 통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충만히 느낍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충만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1: 아멘. 네. 목사님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저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다음 주에도 이 시간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1: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도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묻는 헤세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도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옹기장의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0: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1: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위해 배우고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과만 중요시하는 세상 질서를 과감히 뿌리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질서를 거슬러 진실한 사랑을 하고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세상을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가정의 위기, 교사의 권위 하락,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교회의 분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서로를 속이고 정직하지 않게 가면을 쓰고도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어지고 본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가면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고 입술의 말과 얼굴빛과 마음의 생각이 환하게 보이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진솔한 만남이 우리 사이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별일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슬퍼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는 반대로 별일 아닌 것을 자랑하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돌아서서 생각하면 어리석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보호해 주옵소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우리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한 번쯤 해도 되겠지.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아주 미미한 것인데 뭐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일상에서 부딪히는 유혹들을 나열해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데요. 정말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주실 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우리는 흔히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기억력은 몇 초라고 하죠? 0.3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미끼를 물다가 입이 찢어졌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미끼가 오면 그를 물고 낚여서 죽는 것이 물고기입니다.

꼭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다고, 사람도.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망각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망각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알지 않습니까? 그걸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내용의 47%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2일이 지나가면 66%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고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답니다. 결국 한 달 정도만 되어지면 지나간 아주 특별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빼고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6월 25일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우리가 옛날에는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요즘 그 노래 자체도 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아 잊어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아 잊어라 어찌 우리 이 날을, 6.25를 경험한 분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6.25입니다. 그런데 6.25를 이렇게 뼈저리게 경험했던 분들은 거의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6.25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그 비참했던 참상을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면 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젊은 애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이렇게 의료 서비스가 좋고 이렇게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넘치고 입을 것이 넘치는 이런 나라가 그저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5000년 동안 가난에 시달린 우리나라였습니다. 일제 때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겨서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데,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 5년도 안 돼가지고 6.25가 지금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6.25 때 사라질 확률이 5만 8천 퍼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디서 나온,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100%가 아니고 5만 8천 퍼센트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허기진 배를 지었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미국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에 우리의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꿀꿀이 죽에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촉은 목비였습니다. 이런 이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온해서 지금 우리는 먹을 것 마음대로 있습니다. 입을 것 얼마나 요즘 좋은 옷들이 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을 갑니다. 명품 가방을 듭니다. 비례 위에서 우리는 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7, 80년 동안 이렇게 평화가 유지된 때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이게 당연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온 우리나라의 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저 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가고 우리는 평안하게, 정말 윤택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저 노력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나라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준 그분들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에 누가 왕될 사람이 있다 하고 불러 모았을 때 다윗은 오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다윗은요, 다윗되기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수없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막 쫓겨가지고 갔는데 그 신하들이, 아, 이놈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 임금이, 그래, 죽여. 이러면 끝났는데 도간에 던지보다도 더 이제 탈출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탈출합니다. 사울이 다윗 앞에서 창을 두 번 던져요. 사울은 대단한 그런 이 용장입니다. 그런데 그 못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하여서 생명을 얻습니다. 3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찾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는 광야입니다, 광야. 뭐 지리산 같은 저런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잡힐 듯 하다가 블레셋이 찾아와가지고 포기하고 간 이런 일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존경 많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 모든 은택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내 삶을 독수리처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손을 만족해 하시고 공의로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동일한 이런 축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언제나 불평합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내게 주신 은혜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이게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살아가면 지금까지 몇 차례 이런들의 고통, 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까? 수 없는 그런 치유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 처참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오늘 우리나라가 파멸당할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내 개인이 파멸당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속량이 뭡니까? 속량. 이 속량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그 파멸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 파멸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늘 잊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서 깨우고 있습니다. 6월 25일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나라에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고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 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유엔을 위시한 미국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탄생부터 하나님과 유엔을 위시한 미국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파멸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망해야 될, 파멸되어야 될 일들이 역사상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6.25 때 완전히 파멸되어야 될 우리인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오늘처럼

평장한 것 베풀으신 은혜,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셔서 이 가난한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위상에 오르도록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탄생과 건국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고종 황제는 기울어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몸부림쳐 보았지만은,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손에게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독립군이 활동을 막 했습니다. 3.1운동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죽음을 건 이런 저항을 했습니다. 일본의 손아귀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다시 독립하지 못한다. 만주와 중국을, 그리고 저 우리 동남아를 갔다가 막 뭐 이 파죽지세처럼 다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독립되지 못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하지 못할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2차 대전에 미온적이던 미국이 참전하면서 일본이 밀리기 시작하고, 원자탄 두 방을 맞고 무조건 항복해서 오늘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미국의 승리로 우리는 덤으로 해방되어져서 대한민국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의 성지로 인해서 우리는 덤으로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탄생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 아니었으면 얻어질 수 없습니다. 남북이 신탁 통지를 당할 때에 이북은 남한의 정부 수립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제주 4.3 사건, 저 여순 반란 사건, 대구 11 폭동, 이게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이 국가라든지 이 역사학자들이 왜곡시켜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갖다가 뭐 학살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학살, 그때 뭐 학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폭동을 갖다 진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거가 되었으며, 선거가 안 되었으면 우리나라가 태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학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치러지고 국회가 조직되고 재헌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깨끗하게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지 5년쯤 되었을 때, 건국이 된 지 2년 만에 제 나라가 정비도 되기 전에 요기가 터져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농번기라고 해가지고 바로 6월 24일 날 모든 이 군대 반을 갖다가 휴가를 주었다고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모든 이 지휘관들을 다 바꾸었다고요. 그리고 저 전방에 있는 사람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하고 교체를 했다고요. 이렇게 혼란한 이때에 유교가 터졌으니까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파죽지세로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다 정복하고 광복절을 부산에서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온 것이 7월 중순입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6월 25일이니까 7월 15일 같으면 20일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저 대구, 경남, 부산만 남겨놓고 지금 다 점령했습니다. 미국이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을 이제 지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뉴 코리아 플랜이라고 하는 비밀 비난 문서를 만듭니다. 남한이 이제 다 정복되어지면 제주도로 망명정부를 만들 것인가, 일본에 갈 것인가, 서사모아에 망명정부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계획하다가 최종적으로 남태평양 서사모아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엔에게

예, 넘겼습니다. 안 넘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국방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작권을 넘겼습니다. 풍전등화격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의 두달 동안 치열한 전투 그때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여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미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7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사한 사람이 미군을 위시해서 유엔군이 미군이 대부분이고 5만 명이나 되고 부상한 사람이 10만 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6.25 때 참전한 장성의 수가 142명인데 그 장성의 아들들도 참전해서 35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들 그 아들은 뭐 죽어도 괜찮은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뭐 귀하지 않은 아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아들, 명문대학의 아들, 부모님의 희망이요 기쁨이었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을 왜 아버지가 그 자식과 함께 와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산화되어졌습니까?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장성은 워커였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도 참전했는데 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서울에 워커힐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벤 플리터 미 8군 사령관의 외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6.25에 참전했습니다. 아들은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출격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수색대가 수색하려고 하니까 벤 플리터 사령관은 사령관의 권한으로 수색을 중단한다. 왜냐하면 내 아들 찾자고 남의 자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같으면 뭐몇 명이 죽어도 괜찮아. 찾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클라크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유엔군 대표로 서명한 분입니다. 그의 아들은 전선에서 세 번이나 크게 다쳤지만은 부상하여서 후송되면 그 다음날 밤 몰래 병원을 탈출해서 다시 전선에 돌아가기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상관이 강제로 체포해가지고 본나라로 귀국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하고 그의 아들도 같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북에서 온 분들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나이를 쏘겠습니다. 많게도 하고 작게도 해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국제시장에서 그렇게 장사해서 그렇게 돈 버는 그런 때에 미국에서 178만 명이나 되는 명문대 출신들이 장군의 아들들이 목숨 걸고 싸워 주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게 된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들은 뭐이 아주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 선진국에서 그 창창한 앞날에 있는 그들이 그 자기의 젊음을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그 당시 몰랐던 그런 나라에 공산화된다는 이것 때문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산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군 물러가라 전작권 내놓아라 이게 할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문명된 더 편히 살수 있는 더 앞날에 창대한 그들이 단한 가지 공산화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이곳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다고요. 유엔과 미국의 이런 도움으로 오늘의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며칠만 파병이 늦어져도 전쟁이 끝났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이민군이 3일 동안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밀고 내려왔으면 전쟁 끝났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호산 6사단 이 부대가 대전까지 잘 내려오다가 거기서 그저 부산으로 안 내려오고 대구로 안 가고 거기서 저 호남으로 빠졌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방호산 부대가 호남을 둘러서 오면서 쌀밥 해먹어가면서 그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피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뭐 70명, 80명을 갖다 한꺼번에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 천천히 그 일을 하다가 마산 쪽으로 와서 시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그들의 활약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모든 사람들이 말린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안 된다고 모든 장성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군함 261대에 7만 명의 군인들을 태워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그거는 모험 중의 모험입니다. 5,000분의 1의 승산이 있는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태풍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 방향을 계속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은 그저 처음에 바로 이 할 수 없는 그런 이 환경이었습니다. 메가드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올라오던 그 태풍이 대한해협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는 바람에 계획대로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고 성공하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미군들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게 되어지면 6.25 전쟁 때 조형물이 있는데 미군 병사들이 징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표지판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요. 60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천만의 이산 가족이 지금도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명의 미망인이 가슴에 못이 박히고 10만 명의 고아가 지금 어쩔 줄 몰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우리가 깨달은 것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뭐 공산주의도 괜찮지 이래가지고 공산주의를 지금도 수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미국의 은혜로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존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깨닫고 그 은혜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무리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친구로 해서 버리는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온 국토는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변변한 건물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 후에 메가더 장군이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니까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시 전체가 다 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미가드가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언제 다시 건설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아마 100년은 좋게 걸려야만 될 것입니다. 더 타임즈 기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이 다시 도시로 건설된다는 이 말은 되는 것을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단정했다고요.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미국을 위시한 이런 분들의 이런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서 미군이 보내주었던 그 구호물자,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 구호물자 입어보았을 것입니다. 내 몸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옷에 맞춰서 입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이 죽을 먹었는데 꿀꿀이 죽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입니다. 그게 담배 공초도 있고 뭐 이쑤시개도 있고 휴지도 있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쌀만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50년대는 뭐 그때는 뭐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았지만은 70년대 초까지 미국이 보내준 강냉이 죽을 학교에서 먹었다고요. 유엔의 덕분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주었던 그 밀가루, 그 없었으면요 굶어 죽을 사람이 부지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꿈은 필리핀 정도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파키스탄에 결학을 갔습니다. 1960년대 GNP가 79달러였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1945년부터 1978년까지 미국 이런 나라에 무상으로 원조한 것이 60억 달러고 군사 원조가 66억 달러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서 엄청나게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국방비 예산의 90%를 담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못하는 애들을 미국의 이 가정에서 다 받아주었는데 그동안에 수출한 보낸 고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만 명이라고요. 내가 나와서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못 키워서 받아준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고아 수출 1위입니다. 1위. 물론 중국이 지금 많긴 하지만 숫자적으로 말하면 이 비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중국보다도 3배나 더 많은 이런 이 고아들을 미국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과 지원과 한미동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안보 동맹 하에 이런들 이 한미동맹이 그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은 예를 들면 미국이 대학생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이 유치원생이라. 그런데 유치원생이 어림을 당하면 그 청년이 도와주고 청년이 어려움 당하면 유치원생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 이게 한미동맹.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우리나라는 이런 이 한미동맹의 그늘 아래에서 이북의 침략을 우리가 막아내고 경제개발을 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군이 철수해 보세요. 언제 이 땅에 평화가 깨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었습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5천 년 동안 가난 속에 헤덕이던 이 나라가 요교 여우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게 된 거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역사는 세계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요 부모님의 소망이었던 그런 아들을 아무 연고 없는 말로 다른 이름조차 몰랐던 대한민국에 보낸 것은 그저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되지 하는 이런 마음 하나로 아들을 내놓았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은 사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나도 남을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도전받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비천하게 목동에서 왕이 되고 또 그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서 임금의 왕관을 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냄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제사함 받은 것 엄청난 은혜요. 내가 질병에서 구원받았게 된 것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 때문이요. 오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이만한 이 평안을 누리고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만큼 오늘도 살아가게 된 것 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국에서부터 파멸 직전에 있는 우리나라를 오늘처럼 성장하도록 오늘처럼 번영하도록 만들어주셔서 세계 10위권에 오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요교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고 우리가 이만큼 산 이것 때문에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잘 지켜나가서 아름다운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영락교회 051-244에
1: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2: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시편 56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하는 날이 있다라고 고백했죠.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그날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나뭇잎처럼 떨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죠. 오늘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마음 한켠에 그 두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어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마음 곁에 계시니까요. 6월 23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찬양의 고백을 붙잡고 두려움을 인정하며 두려움 속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6월 23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변함없이 아멘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유료 문자 아멘 아멘 두 글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세 가지 선물 드리고 있죠. 행저질라에서 매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특별한 세 가지 선물, 오늘도 은혜로운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또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캘리그래피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 항상 비타민 데이 될 때마다 아, 저 비타민 꼭 필요해요 라는 여러분의 사연 도착하는데요.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또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꼭 주고 싶은 이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업! 이 세 가지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받아가시는 방법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며 이어갑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6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두 곡의 찬송과 함께했습니다. 제이미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들려드렸어요. 1174님, 9341님, 아멘. 3405번님, 2769님, 5088번님도 아멘 보내주셨고요. 4540님, 행복한 퇴근길 되세요, 피디님이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용인입니다. 중학생이랑 시험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우리 아이들 시험기간이군요. 화이팅입니다. 아, 비타민 보내드려야 할 것 같네요. 1401님, 비타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중에 극동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2021님. 아, 나중에 금식 끝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항상 퇴근길이 즐겁다고 4887님 감사해요. 처음 출석 체크해봅니다. 기뻐요. 7427님 저도 기쁩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이 생각나요. 3874님 보내주셔서 제가 신청곡으로 티안 나게 들려드렸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0559님, 아멘.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시면서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조찬미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은혜로운 오프닝 말씀, 그리고 예쁜 말씀 엽서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 비타민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멘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가스펠 팝스 22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 한곡 듣고 나서요 가스펠 팝스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조찬미의 찬양입니다. 주말씀 내삶 비출 때.

가스펠 팝스.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추억의 가스펠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가스펠 팝스.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1980년대와 1990년대 CCM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싱어송라이터 리치 멀린스입니다. 1955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리치 멀린스는 화려한 무대보다 진솔한 고백으로 믿음을 노래했던 아티스트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뿐 아니라 흔들리고 부족한 한 인간의 모습도 참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CCM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된 뒤에도 참 검소한 삶을 살아왔던 리치 멀린스인데요. 생애 후반에는 나바호 원주민 보호구역에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1997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찬양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불리고 있죠. 오늘은 리치 멀린스의 참 주옥 같은 곡들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힘있게 선포하는 곡 한 곡, 그리고 연약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을 붙드는 고백이 담긴 곡 한 곡, 두 곡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곡 들려드릴 텐데요. 리치 멀린스의 은혜로운 찬양,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제가 만들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첫 곡입니다. 1988년 발표된 리치 멀린스의 대표곡, 우리에게도 무척 익숙한 찬양인데요. Awesome God 함께 듣겠습니다.

네, 가스펠 팝스 오늘 22번째 시간 리치 멀린스의 찬양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Awesome God.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또 불러보신 찬양이죠.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 참 단순한 후렴이 반복되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한 후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참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가사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곡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두려울 만큼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노래가 전하는 감동은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럴 때 이 찬양의 고백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He reigns from heaven above. 하늘 위에서 with wisdom, power and love.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네. Our God is an awesome God.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오늘 화요일 저녁 마음을 유독 무겁게 하는 일이 있으셨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걸음을 떼어봅니다. 자, 가스펠 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진솔한 삶의 고백으로 울림을 남겼던 리치 멀린스의 찬양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두 곡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가스펠이라고 남겨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을 두 번째 찬양은요, 1993년에 발표된 앨범에 수록된 Hold Me Jesus. 주님 나

네, 가스펠 팝송을 리치 멀린스의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Hold Me Jesus 듣고 왔어요.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선언도, 이제는 두렵지 않다라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연약한 나의 마음,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붙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죠. 어쩌면 믿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혼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마음이 복잡할수록 내가 기도를 참 짜임새 있게 잘해야겠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뭔가 어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멋진 기도의 고백보다 주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라는 짧은 기도 하나가 우리 마음을 가장 진실하게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o hold me, Jesus, 'cause I'm shaking like a leaf. 그러니 예수님, 나뭇가지처럼, 나뭇잎처럼 떨고 있는 저를 붙들어주세요. You have been king of my glory. 주님은 언제나 나의 영광.

0: 왕의 왕이셨으니 Won't you be my prince of peace? 이제 나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먼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 분은 주님이셨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의 찬양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 플레이리스트는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펠 팝스였습니다.
1: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0: 네, 6월 23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저질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끝곡은 색소포니스트 조준형님의 연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6089번님의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은혜로운 찬양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선택하신 사도들을 보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어부들과 멸시받던 세리들이었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가장 완벽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의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앗가에.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즘 뉴스에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소년 아들이 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폭행을 해요. 층간소음이 심하다면서 말다툼하다가 옆집에 사는데 소송을 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운전을 하는데 자기 앞에서 끼어들기를 했다고 진로를 방해하고 그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차를 세우고 폭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은 이런 것들을 충동조절장애라는 병명으로 정당화도 막 시켜줍니다. 병일 수 있어요. 정말 그걸 통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병이 아닙니다. 인내의 문제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참으면 대부분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것들입니다. 더해서 잘 참으면 그 문제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헬렌 켈러의 부모가 딸을 위해서 개인 교사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정으로 와서 보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라는 게 거의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진전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이러니까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시각청각 언어장애를 딛고 일어선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을 선물한 사람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였던 설리번입니다. 그 중심에 짐승 같은 모습을 안아주고 말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헬렌 켈러를 안아주고 보듬어준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요. 이 인내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설리번은 그걸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설리번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그런 문제를, 아픔을 뛰어넘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녀 자신이 심각한 망막질환으로 실명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것을 극복해낸 거예요. 인내가 고통보다 힘듭니다. 이렇게 인내가 고통보다 힘들지만 견뎌만 내면 그 열매는 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다가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내가 참으면 그 참음이 연단이 되어서 반드시 소망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을 수가 없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답답함이 있고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견디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물론 그 인내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참된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참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그 소망도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오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행복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요. 이때 말하는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운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때를 보며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아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내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생로병사의 시간이에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거죠. 또 다른 시간인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으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간에 멈춰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를 떠올려보고 어떤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24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카이로스예요.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시간, 그 특별하게 만들어낸 의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운명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흘러가니까 따라가고 지나가니까 따라가고 그저 주어졌으니까 살고 그러면 안 되고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미래를 열고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뭐 특별한 걸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을 하면 그 사업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걸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이 무엇이라도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인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떠냐 하면 고난을 고난으로 받으면 그 고난은 나를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고난이 맞아요. 그러나 그걸 인내의 기회, 연단의 기회로 받으면 고난이 드디어 기회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기쁨

어려움, 슬픔, 즐거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희노애락의 연속이라 그래요. 희노애락이니까 기쁨과 행복, 슬픔과 아픔 네 가지니까 25%씩 하면 반반이잖아요. 인생이 이 희노애락이 반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삶의 현실이 어떠냐? 대부분 슬픔과 아픔이고 가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 삶이 슬픔과 아픔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결과로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너는 그것에서 취함을 얻으시니 반드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간다. 네 인생 그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아도 허망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고통과 아픔이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슬픔과 아픔인 또 다른 이유가 뭐냐? 모든 인간이 가진 채울 수 없는 욕망이에요. 슬픔과 기쁨의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채워도 채워도 욕망이라는 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생에서 행복보다 답답한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 그렇게 써요. 이를 역으로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 인생이 고통인데요. 사람에게 인내가 필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인내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거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평생을 총리로 삽니다. 대단하게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죠? 그러나요? 그가 순조롭게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이냐?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의 기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욥이 그 고난과 아픔이 닥쳤을 때 거기서 인내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그가 누렸던 축복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보내실 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얼마나 맡기는지는 인내라는 도가니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하든지 성급하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내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게으름과 인내를 구분해야 돼요. 때로 게으름을 종종 인내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바위가 하나 높이 솟아 있었는데 파도가 바닷가재를 파도 칠 때 그 바위 위에다 살짝 올려놨어요. 그리고 파도는 물러갔어요. 그럼 바닷가재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바위 위에 앉게 된 겁니다.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뛰어들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바닷물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으니까 누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닷물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위가 워낙 높으니까 파도가 세게 쳐야 데리고 가는데 파도가 약하게 치니까 파도는 밑에만 있고 여기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바닷가재가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등에 이 물이 다 마르고 그리고 뙤약볕이 내리쬐니까 이제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살짝 익어가겠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는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뛰어들면 살아요. 그런데 이 바닷가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파도가 나를 데리고 가기 전까지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다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습니다. 게으름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곤란함이나 아픔이 이 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거기 올라간 거예요. 삶의 위기가 우리를 거기다 남겨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삶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그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가 바라는 날은 오지 않아요. 왜? 인생이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답이 없어요. 이처럼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요행이나 타인의 선의만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여러분 인내는요 단순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연단으로 받고 고난이 소망의 통로임을 믿고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때가 차면 성취되어서 행복 누리게 될 것을 믿고 될 때까지 노력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은 억제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뜻하는 마크로스미아라 그랬어요. 마크로스미아. 자기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할 것을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요. 다시요. 내가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터트릴 걸 준비하면서 억제하며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인내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소망이라 그랬으니까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크리스찬은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인내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크리스찬은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래요. 이런 물은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전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9도, 211도까지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00도가 되고 212도가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만 실제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모든 준비가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거죠. 그것이 마지막 1도가 터뜨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1도가 물의 끓음, 기관차의 움직임을 좌우하듯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삶의 승패,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났다 싶어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어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 디디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것을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다 안다고 해서 나에게 그냥

행복한 인생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뭐 했을 때요? 인내하면서 단련되어 난 뒤에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욥처럼 삶의 위기와 아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해서 욥처럼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욥이 그 엄청난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인내로요, 인내로요. 사회계약론을 주장하고 계몽주의 철학을 내세워서 그 시대의 사상가로 우뚝 선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말에 자기 삶에 대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녹여놓은 겁니다. 오늘의 자신을 만든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아픈 현실을 견디고 차고 넘치는 행복의 열매를 누린 사람 중에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의 원동력이 인내라 그래요. J.K. 롤링은 해리포터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녀가 적은 해리포터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3등을 했어요. 1위가 뭘까요? 예,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1등을 내준 적이 없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2위가 뭐냐 그러면 모택동 어록이에요. 의외지요. 모택동 어록. 근데 왜 이게 두 번째 많이 팔렸냐?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중국인들이 의무적으로 사서 보다시피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3등이 해리포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누구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이건 J.K. 롤링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거예요. 롤링이 이 책으로 거둔 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데요. 1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이만큼 성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성공을 만든 것이 이 롤링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 내가 견딘 인내의 열매다. 그래요? 그녀가 2008년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합니다. 그 축사의 핵심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실패를 맞게 될 때 자신처럼 인내로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입니다. 해리포터로 성공하기 전까지 제 인생은 아주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불과 7년이 지났을 때 제 삶은 아주 거대한 규모의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아주 짧았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고 저는 직장도 없었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숙자만 면했을 뿐 현대 영국 사회에서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을 만큼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거대한 실패자였습니다. 이 실패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알 수 없었고 터널 끝에 비친 현실이라기보다는 막연한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같은 해피엔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꿈에도 올 줄 몰랐던 해피엔딩이 어떻게 찾아왔을까? 그녀 말이에요. 실패는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은 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뭐가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기초가 되었다고요? 인생의 바닥. 그럼 여러분 어떻게 롤링은 그게 인생을 세우는 단단한 기초가 되었는가? 뭐 했기 때문에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하버드 축사에 따르면 지금의 엄청난 성공과 말로 나눌 수 없는 행복의 토대가 뭐냐? 인내요. 인생이 바닥일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인내하면서 배운 삶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시험 통과 점수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선물해 줬습니다. 역경을 딛고 더 현명하고 강해진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생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버드 졸업장이 여러분을 세워줄 것이 아니고 뭐가 세워준다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을 단단하게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이런 깨달음은 뼈 아프게 얻는 것이지만 이 경험은 뼈가 아파야 된대요. 이런 깨달음은 뼈 아프게 얻어지는 것이지만 제가 땄던 그 어떤 학위보다 가치 있는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뭘로 끝나요? 무엇으로 끝나요? 소망으로. 시작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위기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힘들고 어렵다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행동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내로 극복해야 될 현실을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 크리스천은 인내로 오늘을 이기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보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없고 인내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더 좋은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크리스천은 다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인내의 상황을 넘을 만큼 내 삶이 너무 벅차요. 그러니 나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정말일까요?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를 넘을 상황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하지 못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도 감당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까지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마주하지 못할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마주하고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구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제가 방금 말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를 아우르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 모든 게 뭐예요? 희노애락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통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인내만 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굿이라 그래요. 근데 누구의 굿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굿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만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한다고요? 붙들어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갈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확신 가지고 인생 살아도 삶의 현실 가운데 아프고 힘든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0: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않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느냐 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러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때들 기다리며 인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 다 받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교회의 공생애는 단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기 때문이지요. 마가는 치유 자체보다 그 치유를 이루신 예수님의 권세에 주목합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이 지식과 전통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병과 악한 영을 물리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죄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 위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첫 곡, 나의 생명 되신 주, 국립합창단과 테너 윤철안의 목소리를 함께하고요.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상처,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세 있는 말씀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참된 소망은 문제가 얼마나 큰가에 있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해결될까 보다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조수아가 노래하고요.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름다운 선율로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가장 큰 회복이며 참된 평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의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주님의 손길을 아직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나는 쓸쓸하고 늦은 밤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읽고 따뜻한 손길이 어깨를 어루만지듯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진 염려로 인해 평강이 깨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들으면 영혼은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것이다. 크건 작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하나님 앞에 앉아 성경을 펼치고 마음과 귀를 열어 사무엘의 기도를 올리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어라.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보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쿠스틱 머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들으시고요. 클래식 화요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리고 최장순의 찬송 너 시험을 당해까지 듣고 왔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책 성경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수술용 장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깊숙이 만지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풍성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자, 신청 찬양 보내주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옵니다.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강성훈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가 205장 영어 찬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히즈윌의 모든 삶의 순간 듣고 오셨고요. 성경 속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강력하고 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요. 이렇게 놀

아름다운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필사하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성경 묵상하시면서 찬양 듣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찬양들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고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곳에 문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메시지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고귀한 선물 강명식과 유선미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하나 있는 나에게 한웅재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이윤화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달빛마을의 예수나의 치료자 앞서 듣고 오셨고요. 풍성한 찬양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기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중국의 한 수전노가 사기죄로 관아에 끌려갔는데요. 돈이 많은 부자임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것을 보고 재판관은 중죄를 내렸는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형은 금화 100개로 사죄하는 것, 두 번째는 마늘 50쪽을 먹는 것, 세 번째는 곤장 100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수전노는 먼저 가장 만만해 보이는 마늘을 먹겠다고 했는데요. 10쪽도 먹지 못해 속이 뒤틀리고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50개는 못 먹을 것 같아서 포기한 뒤 이번에는 매를 맞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곤장도 몇 대 맞자마자 도저히 참기 힘들었겠지요. 수전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금 100냥을 낼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재판관은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사기를 친 죄로 금 100냥이 아까워 마늘도 먹고 매도 맞고 결국 돈까지 내게 생겼으니 참으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결과만 보고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 뒤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행하심으로써 현재의 결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결해서 다음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하나님

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기대와 판단대로 그 일라에 머물렀다면 그는 정말 사울의 생각대로 그 성에 영락 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은 뒤 그곳을 떠나자 사울이 그곳으로 오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섭리 가운데 행하시며 이끄십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 역사를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에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성경에 우림 고수를 찾아서. 성경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1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 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을 경험한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부산 포도원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세미나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자정부터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방송장비 점검으로 송출이 중단되거나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도송신소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를 통해 부산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FEBC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그랜트 오스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 마음가짐이라면 온유는 겸손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온유한 사람은 중요한 주의를 움켜쥐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다. 만일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갖는다면 갈등이 사라질 것이며 지체들이 섬김에 있어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고.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우리에겐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Mercy is Pouring, 예배인도자 데이빗 루이스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온유한 사람은 악한 자들의 횡포 앞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경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처럼 포악한 성질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친구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벤지 아처스의 곡으로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 그리고 이어서 비니어드 뮤직 3 1집 중에서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f God 그리고 이어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Sweet Song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함춘우의 기타 연주 그리고 조이그룹의 아카펠라 곡으로 은혜로 들어가네 Only by Grace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함춘호의 기타 연주 그리고 조이그룹의 아카펠라 곡으로 은혜로 들어가네 우니 바이 그리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평안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편곡해서 부른 칼멘의 곡으로 내 구주 예수님 샤우트 더 로드를 보내드립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2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분, 존귀와 위엄을 허락하시는 분, 당신의 자녀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 곁에 오늘 이 저녁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띄워드리는 시간, 안온 한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어스의 라이브 찬양 앨범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러브레터 띄워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존귀와 위엄을 허락하시는 분,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부르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곁에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두 곡의 영어 찬양 준비했습니다. House of Worship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가 함께 부른 Anus Day 그리고 Matt Redman의 Hallowed Be 두 곡 띄워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Matt Redman이 부른 Hallowed Be 그리고 House of Worship 마이클 W. 스미스가 함께한 Anus Day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Evening Praise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로 문자 주시거나 극동방송 앱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곡은 찬송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짐니의 찬양입니다.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짐니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오벳이 부르는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 후 자정부터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방송장비 점검으로 송출이 중단되거나 방송 상태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도송신소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를 통해 부산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FEBC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그 나라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린의 Holy Forever 들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보다 쉽게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황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빨간 약의 사랑하자, 장근이의 당신은 자유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마티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이 함께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브랜든 레이크와 필 위컴이 함께한 Love of God, 세프 슐러터와 에센셜 월십이 함께한 Counting My Blessing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주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미 받은 것, 그 나라를 말합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 너무 대단한 것을 받은 우리는 너무 자주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예수 열방의 소망, 팀 뉴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고아원에서 이름 모를 후원자의 도움으로 대학까지 가게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후원자의 정체를 모른 채 가끔씩 편지로만 소통을 했는데요. 하루는 후원자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리다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 고아지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과거,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1분 1초에 집중하며 즐기는 것이 제가 찾은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가야 하는지, 왜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숨을 헉헉대며 말이에요. 매일 지나가는 길의 멋진 경치도 알아채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처럼 멀리 가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오늘 하루 마주할 수많은 행복을 산처럼 쌓아올릴 작정이에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 편지는요.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 우리의 미래만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있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시는 은혜를 떠올려 보며 행복함을 찐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도 한순간도 1초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한이의 행복이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기쁘네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고요. 또 제 시대 때는 이게 만화로도 나와서 만화 영화로도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현재가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가 되고 또 행복한 미래도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네잎클로바는 행운이지만 이 지천에 깔린 세잎클로바는 행복이다. 사람들이 행운을 찾다가 내 주변 바로 옆에 있는 행복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행복한 삶으로 누리시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잘 들어오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말씀,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함께하는 찬양, 와,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 기다리면서 이 찬양 여러분께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영어 찬송 메들리였습니다. 박수치면서 함께 저도 흥얼흥얼 했는데요. 역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별그대에서 들으시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오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저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구하곤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힘과 능력이 있다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젊은 솔로몬은 강력한 군대도 넘치는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위대함은 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세상은 더 강해져야 한다고 우리를 다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격을 기대하십니다. 힘보다 지혜를, 또 능력보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기도합니다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좋은 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크룩스의 Oh My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장윤영의 겸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의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여섯 신델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트온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여성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추르바의 십자가 그늘 아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기대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욕심이 없고 양보할 줄 알고 서원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남을 도와주고 자신의 것보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혹시 북녘땅에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점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어떠세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누면서, 또 내가 다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비우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또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섬김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 나누는 것,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참된 기독교인,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복음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과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는 복음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시죠? 듣지만 마시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들,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꼭 나눠주십시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또 살펴보고 분석해보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선 손경빈의 충만 찬양 함께 하시죠.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는 북한 공산품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출되던 품목 가운데에는 당과류, 우리의 사탕이나 과자 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북한산 라면도 중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한의 공산품 생산 확대와 중국으로의 수출,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북한의 경제 수준이 그만큼 발전을 한 걸까요? 라면 같은 공산품의 중국 수출,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에서 생산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당과류, 주류에 이어서 라면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2: 수입이 아니라 수출한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대북 소식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최근에 이 소식을 전했죠?
2: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17일경에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요즘 해산시 세관을 통해 사탕, 과자, 맥주에 라면까지 다양한 식품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0: 예.
2: 이전에는 중국 식품이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식품도 중국으로 나가는 양방향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예, 수출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요.
2: 네, 그냥 라면이 아니라 라면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0: 예.
2: 현재 해산시 세관을 통해 수출되는 북한산 라면은 고추장 라면, 김치 라면, 해물 라면, 소고기 라면, 소고기 갈비 라면 등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북한의 장마당에서 북한산 식품과 또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2: 예. 해산시 장마당에서는요.
0: 예.
2: 북한산 식품과 중국산 식품이 같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0: 네.
2: 북한산 제품이 포장이 개선되면서 그 인민들이 호기심 때문에
0: 네.
2: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맛과 질이 아직까지 중국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산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식품이 중국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2: 예,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발전이 뒤처져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식품을 외국에 수출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0: 네.
2: 요즘에는 라면까지 수출을 하여서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좀 자부심이 생겼나 봐요.
2: 예.
0: 자, 북한산과 그런데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요.
2: 예,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그 이례적으로 들리는데
0: 네.
2: 현재 해산시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은 개당 3위안에서 6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345원에 팔리고 있고요.
0: 네.
2: 북한산 라면은 3위안에서 5위안, 하나로는 673원에서 1121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2: 가격만 놓고 보면 북한산 제품이 비싼 제품에서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0: 네.
2: 소비자들은 뭐 개인의 입맛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예, 그래서 중국 지린성에서는 북한산 식품 전문 취급점도 생겼다고요?
2: 예,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인데요.
0: 네.
2: 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북한산 유입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식품만 취급 판매하는 상점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2: 북한 식품 전문 취급 상점에 들어가면 사탕, 과자, 술, 라면 등 북한 식품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0: 예. 자, 오늘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이 다양화해졌는데 그 가운데 라면도 여러 종류가 수출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

0: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주신 내용들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북한의 경공업 제품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에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 엄청 어려웠죠.
0: 예.
1: 또 장마당이 생겨나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장마당을 바탕으로 북한이 생존을 이어나갔댔는데 이제는 공산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0: 네.
1: 또 공산품을 북한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생각하니까 적세지감을 네. 느끼게 합니다.
0: 예.
1: 두 번째로는 북한산 식품들이 중국산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뒤처진다는 것이죠.
0: 예.
1: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맛도 좋아질 것이고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더구나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유통을 꾸준하게 유지하면 북한에 전문점이 생기다고 하는데 점점 수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0: 예.
1: 그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북한의 무역 일꾼들이 중국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면 북한 경제가 좋아지는구나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데
0: 예.
1: 안타깝게도 북한의 정부가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1: 북한은 경제 발전보다 정권 안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0: 예.
1: 어떻게 하는지 잘 심사숙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 남한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또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상종을 안 한다는 의미에서 적대적 두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또 남한과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북한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예.
1: 북한이 한류를 막으려고 하니까 한류가 위협이 되지 그 한류를 수용한다고 하면 한류와 더불어 남한의 경제력은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 카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0: 예. 자,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준비하셨는데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 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라면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꾸준히 시장에 유통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경제 발전으로 인민이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시고 정권 안보 이전에 민생 경제를 우선하게 하시며 남북 경제 교류를 통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기억하면서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 남한과의 교류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함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도 귀한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와 이란 간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이란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이란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카드 소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2조 1,2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1%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업종별로는 쇼핑업이 77.8%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운송업과 의료, 웰니스업, 식음료업도 각각 70.6%, 65.8%, 64.9%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며 전체 소비 증가를 견인했는데요. 관광공사는 최근 외국인 관광 소비가 2030 세대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소비와 중국 관광객 주도의 초고가 쇼핑으로 양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성수동과 명동, 청담동 등 주요 상권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일본에서는 연애나 성적 관계 없이 친구처럼 함께 사는 이른바 우정결혼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결혼은 법적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지위를 갖지만 전통적인 결혼이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는 최소화한 채 주거비와 생활비를 절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 공동생활을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도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지원도 늘고 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주요 대기업 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8%에 해당하는 37개 기업이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인정해 결혼 축하금과 육아휴가, 가족수당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뚜렷합니다. 비친족 가구는 2015년 21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58만여 가구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조사에서는 국민 67.4%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비혼 커플을 가족정책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일본과 같은 경제적 지원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온실가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세기 말에는 강원도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198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66개 지점의 관측자료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아열대 기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17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14곳에 불과했던 아열대 지역은 광주와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이 추가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최근 53년 동안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3도씩 상승했고 특히 동해 해수면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남해안 중심이었던 아열대 기후가 남부 내륙과 동해안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네, 이란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와 함께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란이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경우 재건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4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노후화된 정유가스 시설의 현대화 수요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쟁으로 훼손된 도로와 항만, 물류망 등 사회 간접자본 복구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건설 플랜트 업계가 수주 기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과거 도로와 항만, 플랜트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도 양국 교류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와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 내부 정치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모델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AI 성능 평가 기관인 Artificial Analysis에 따르면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가 종합 점수 65점으로 최고 성능을 기록했으며 오픈 AI의 GPT-5.5와 구글의 제미나이 3.1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와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Q1 3.7 맥스가 구글 제미나이와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미니맥스와 문샷 AI, 샤오미 등의 모델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개방형 모델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성능 향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한국은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면에서는 선두권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계에서는 AI 주권 확보를 위해 모델 개발뿐 아니라 데이터와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응용 서비스 등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이어도 주변 해역의 수온이 지난 20년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20년간 해양기상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어도 해역의 평균 표층수온이 2004년 이후 1.1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해양 평균 수온 상승폭인 0.48도의 2배를 넘는 수준인데요. 특히 올해 들어 온난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이어도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도로 20년 평균보다 2도 높았고 평균 온도도 19.1도로 관측일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구로시오 계열 난류 유입 증가와 북서태평양 고기압 강화, 표층 열 축적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 온도 상승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부산 연근해에서는 살 오징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등어 생산량은 증가하는 등 어종 분포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해역의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핵심 관측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전사한 군인 가족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원으로 밀가루와 원유 등이 북한에 공급되면서 식량 사정과 일부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데요. 청진 지역에서는 식량 판매소를 통한 식료품 공급이 활발해졌고 쌀값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 중 사망한 군인들의 가족에게 평양 이주와 주택 제공 등 특별 대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전 군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러시아 파병을 형제국을 돕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적 보상과 정치적 선전이 맞물리면서 일부 청년층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보상의 기회로 인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 운용 등 현대 군사 기술을 익힌 젊은 군인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전투원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까지 최소 18,500명의 외국인 병력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현재도 130여 개국 출신 외국인 전투원들이 러시아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애완견을 가족처럼 기르는 주민들이 늘면서 전용 사료와 의류, 간식 등 애완동물 관련 소비도 북한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북한에서는 애완동물 문화가 자본주의적 생활 풍조로 비판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이 사실상 사라졌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된 점도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애완동물 문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풍자했던 개옷 상점 만담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사람의 복장과 생활 양식은 통제하면서 애완동물 문화는 용인하는 모습에 모순을 느낀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생계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부유층이 애완동물 전용 사료와 간식까지 구매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은 애완동물 문화 자체보다 확대되는 빈부격차에 대한 씁쓸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전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초여름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서늘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6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 함흥 23도, 청진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내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에서 1에서 2m, 서해 북부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4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은혜를 펼치실지 기대하시는 하루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방송을 함께 하시는 전국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깨어 계신 분들 있으시죠? 또는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거나 또 조금 늦게 마무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을 함께 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특별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탈북에 정보가 필요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러기는 철을 나기 위해 무려 만 킬로미터 정도를 이동합니다. 이 만 킬로미터는 기러기의 몸 구조상 혼자서는 날 수가 없는 거리인데요. 기러기들은 V자 대형으로 집단 비행을 하는데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조금만 고생을 하면 뒤에 있는 무리는 무려 70%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하죠. 수십 마리의 기러기들이 교대로 선두에 서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만 킬로미터의 비행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어떤 기업계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시너지 효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분야를 통합하다 보면 조직이 너무 거대해져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특정 분야를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잘 살리면 합쳤을 때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시너지와 세너지의 결합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세상에서 각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요. 함께하며 힘을 얻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함께 모여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을 위해 모이고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내 아들을 취하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넴 여인이 나이가 많도록 애가 없었을 때에 자기 집을 거쳐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년 후면은 당신이 아들을 안아볼 수 있다고 했을 때에 믿지를 않았지만은 1년 후에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아버지 농사 일 보는데 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엄마한테 데려가니까 엄마 무릎에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려주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한나, 사라, 해와, 에스더 등 비교적으로 많이 인물이 등장을 되는데 오늘 수넴 여인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자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참 여자로서 한 가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참 어머니에 대해서 괴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명성은 순전히 어머니의 덕분이다.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볼 것 같으면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유명한 링컨 대통령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링컨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거 하니 땅 백정보를 얻는 것보다 성경 한 권 가진 것이 더 복되다고 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디 목사님은

0: 자기 설교 중에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뺏어가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도 함께 하실 텐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두 곡의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나만의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찬양 후 바로 만나볼게요.

0: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도 남한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안부, 오늘의 인사는 또 새로운 분이 함께 나눠주십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예, 무더기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고향분들께 예, 오늘도 건강하고 잘 계시는지 예, 묻고 싶습니다.
1: 참 덥잖아요.
0: 네.
1: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라고 하셨어요.
0: 네.
1: 함경북도는 어떻게 좀
0: 함경북도는 조금 네. 지대가 이제 높은 지역이라 너무 겨울에는 추위가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지대예요.
1: 여름엔 또 더워요.
0: 예,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1: 아, 북한에 보내는 이런 방송을 할 때도 날씨를 담잖아요.
0: 네.
1: 날씨를 같이 전하고 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0: 네.
1: 여기 뭐 제주도 저 남쪽 끝에 제주도랑 양강도 뭐 함경북도 쪽을 보면은
0: 네.
1: 온도 차가 상당해요. 제주도도 추운데 네. 얼마나 추울까 싶기도 하면서
0: 얼마나 추울까 하면요. 우리나라 강원도 쪽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대예요. 근데 남한에서는 강원도 쪽이 제일 추운 지대거든요.
1: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름에도 그만큼 더 더워진다는
0: 예, 여름에도 덥지요.
1: 그때 예. 어떻게 계셨을 때는 더위를 좀 어떻게 잘 나셨어요?
0: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지금은 이제 가물가물하는데요.
1: 네.
0: 네, 이제 더울 때는 주로 밖에 안 나가다니죠. 이제 문도 열어놓고 예. 목욕도 예, 목욕도 물은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목욕도 자주 하면서
1: 네.
0: 예, 통풍도 시키고
1: 예. 함경북도에서 계셨던 곳의 그런 좀 풍경은 어떤 곳이었어요?
0: 예, 제가 있던 곳은 이제 풍경이 이제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예, 정말 계곡 있잖아요. 산에서 물도 내려오고, 그 물은 너무 맑고 여름엔 또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은 오염이 되지 않고 산에서 직접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이 엄청 맑고 깨끗하고 나무들도 엄청 우거지고 서늘한 그늘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여자 처녀들이 아주 그냥 신나는 여름이었습니다.
1: 네. 근데 우거진 숲에서도 네. 이게 뭐 겨울이 되면 장작을 위해서 많이 네. 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있죠. 장작을 이용하는 거는 수림에 들어가서 따로 이제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두룩히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벌목을 하죠. 벌목을 해서 이제 벼서 농촌 사람들은 아마 벌목으로

0: 라는 것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1: 그렇죠. 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셨고 제 어머니가 힘들게 자식 세 명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또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아버지는 제가 이제 13살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고 예. 어머니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예, 조금 다른 생각으로 이제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네. 이제 돈 벌어 이제 중국으로 나오게 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아 저기 가면 한 달 동안 이제 돈을 벌어서 금방 와서 어머니랑 이제 조금 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간단한 생각에 집을 나왔고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0: 뭔가 집안의 경제적인 보탬이 네. 되고 네. 어머니께 힘이 되어주고자 아, 내가 좀 더 경제생활을 해서 돌아와야겠다 네. 라고 다짐을 하셨던 건데 네. 그때 떠나기 직전에 어머님이랑 가족분들이랑은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1: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제 집안이 워낙 예, 좀 그 정신 상태가 강한 집안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교육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상의가 안 되고 그냥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왔어요. 어머니 이제 언니 집에 이제 잠깐 놀러 갔다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어머니 그냥 주무셔요.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나온 게 오늘 현재 돌아못 가고 있습니다.
0: 그 이후로 어머님이랑 연락을 시도는 해보셨어요?
1: 아, 연락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다 그거 연락을 하긴 한 번은 했댔어요. 근데 이제 어간에서 네. 브로커들이 이제 또 돈도 다 이렇게 사기 당하고 협잡 당하고 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냥 연결 안 하고 있습니다.
0: 아,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때도 말씀하셨던 브로커들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떼가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
1: 없어요.
0: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도 사실 돈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취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는
1: 그렇죠.
0: 일이다 보니까 분단에 이런 참 저희가 당장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만져주시고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고향 함경북도를 떠나시고 중국 땅에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리라 생각은 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그 걸음을 옮기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럼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1: 그곳에서 단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20년을 살았어요.
0: 20년이요?
1: 예, 그게 왜냐하면은요. 자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지키려고 이제 하루하루 또 고향에 어떻게 하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돈을 벌고 또 자식도 지키고 실제 중국 사회에서도 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0: 그렇죠.
1: 예. 돈 버는 것이 정말 아무데 가도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문화도 언어도 생활 습관도 다 다른 곳에서 생소한 곳이잖아요. 친척 하나 혈육 하나 그래서 나한테 생긴 혈육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생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책임감이 하나가 있었고 또 희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돈이 생겨서 엄마한테 돈을 보태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을 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0: 네, 선생님이 북한 땅을 고향 땅을 떠나기까지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이었음에도 사실 어려우셨을 거고요. 근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정착해서 꾸려갔던 가정이 있으셨어요. 거기서도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선택도 쉽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도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1: 그렇죠.
0: 또 어떻게 거기서는 또 이렇게 다시 걸음을 돌리셨어요?
1: 제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땅에서도 안전하게 정착하자면요, 이제 허적이 있어야 돼요. 허구가. 예. 그래서 비법적으로 허구를 이제 시켜내서 사가지고 거기

0: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1: 아, 네. 신분을 또
0: 예, 신분을 가지고
1: 해서.
0: 예, 위장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 아,
0: 예,
1: 그러셨어요.
0: 그렇게 살아왔다가 2023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급작적인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1: 검열하고.
0: 찾아내고 강제 북송. 네. 예, 이것이 너무 원격화되면서 이제 저희 허족도 누군가의 거소에 의하여 이제 허족을 뺏기게 됐습니다. 2023년 8월에. 그것이 극적인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가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뺏겼을 때 네. 뺏겼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북한의 고향인 그 신분이 들켜서 뺏겼을 텐데
0: 그렇죠.
1: 바로 잡혀가지는 않으셨네요.
0: 그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대학교에 딱 예. 그 진짜 어마어마한 차 이제 그 예 군 그 입 그 뭐랄까 풀색 장갑차 같은 그런 전투할 때 이제 다니는 몰고 다니는 그런 차를 네 명이 제 시공 안에서 딱 왔어요. 와서 이제 신분 확인을 하려고 딱 들고 이제 북한 사람이냐고 딱 묻고 제가 주저했댔어요. 아니라고 붙일 것인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그냥 응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제가 안만 버텨도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반대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온 누군지. 그래서 당신네들은 어디서 온 누군지 어느 공간인지 제가 알고 싶다 하니까 이제 청황도시 제가 청황 하북성에 있었어요. 청황도시 공안에서 왔다고 이제 알려주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확인됐고 이제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고 이제 바로 신문 2시간 동안 신문 받고 예,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시집이 그 저희 허족의 목적 그 원격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지로 저를 다시 그 후송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한 12시간을 이제 검토받고 이제 다 모든 검사 조직 검사 다 하고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사진 찍고 저렇게 사진 찍고 그런 검열 다 마치고 어떻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가 그 그런 과정도 다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구루장이라고 봐도 되죠 그 감옥 그 안에까지 제가 앉았어요. 저의 인생에서는 최악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만큼은 너무 참기 힘든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때 딱 그때 제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계획을 못한 것은 이제 허족이라는 나름대로 허족이 있어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라도 산다면은 뭐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허족을 뺏기고 만약에 강제 북송 당한다면은 저의 인생은 정말 바닥까지 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 무조건 오늘은 나가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서 당당한 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결심이 확고하게 섰어요.
1: 근데 이게 구속돼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0: 네, 네. 그래서 시집에서 이제 그 집안에서 한다는 사람들을 다 출동해가지고
1: 아,
0: 벌금을 약찬 벌금을 냈습니다.
1: 그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0: 하고 나서 이제 나는 무조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살 길이다.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산다. 그렇게 이제 인식 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내가 간다 해서 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야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요?
1: 네.
0: 지금이야 생각해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어요.
1: 네. 북한 땅을 떠나서 이제 가족에게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북한 땅을 떠나고 중국 땅에서 머물렀던 약 20년 동안 그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걸음을 돌이켜서 이곳까지 오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0: 맞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0: 그치요.
1: 그 걸음마다 함께해 주셨다는 동행의 은혜가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시간이 다 돼서 잠깐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0: 중국에서 어떻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정말 오는 그 길목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네. 은희의 선물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선하신 주님 안에서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주 여호와 아버지의 집안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의 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면서요. 시편 5편 11절과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는 동안 가능하신 분은 함께 입술로 또 마음으로 읊조리는 이 새벽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기뻐 뛰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의인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방패와도 같은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두르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즐겁게 환호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바다의 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되므로 여러분은 결단코 진멸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은 바다에서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의 긍휼의 물결이 계속 무궁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까? 왜 새 날을 맞이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긍휼, 사랑, 은혜 오늘 이 시간 베푸심으로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견딴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혹시 과거의 실패와 하품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날 소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애를 쓰고 노력했어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도 혹 되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윗 역시도 한때 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궤, 말씀의 궤를 꼭 본인이 모시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 어떤 꿈보다도 여호와께서 만울이 역임받지 않도록 내가 쓰임받으리라 그런 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만여 명의

구청의 요원을 동원시켰고 거국적인 행사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다윗 때 역시도 다윗 저 인간 자라나 보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울 왕의 잔당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뚝심 있게 추진했습니다. 정말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의 기대와 기쁨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곧 복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의 책임자였던 웃사가 방심하면서 급사를 당하고 맙니다. 분위기가 찬물이 되었겠지요? 찬물 끼었듯 그야말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기쁨의 행렬은 멈추었고 다윗이 오랫동안 공들어왔던 계획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다윗은 공들였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깊은 낙심과 상처를 안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실패자의 그 아픔을 삭히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을 그거로 인해 도리어 복을 받았다. 그러자 그야말로 마음에 상처 입었던 다윗이 다시 꿈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속에 그러면 나도 다시 시도해 봐야지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계획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즐거이 환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맥을 찾던 사람이 마침내 황금 덩어리를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아시스 발견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취직시험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으면 즐거이 환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이 환호하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즐거이 환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면 즐겁게 환호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과 다윗과는 그러나 레벨이 달랐어요.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은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로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를 보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크게 달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조건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통로를 발견할 때에 더욱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다가 아니 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저 집안 아니 요즘 복된 미래가 활짝활짝 펴지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교인으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남이 잘 되고 남이 복 받는 거 보면 꼭 배웠어. 여러분도 그 복, 그 은혜 누리는 가정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누군가가 그러던데요. 다윗은 복받는 일은 결단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축복받으려는 마음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사모했어요. 왜? 하나님 복을 주시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사모했다고 시편은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궤를 꼭 모시려고 했고 드디어 법궤를 모실 수 있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환호하는 일들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 가닥의 주변 사람들도 좀 즐거이 환호하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자랑할 만한 성도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변 사람도 기쁘게 했어요. 명분 되잖아요. 아, 주변 사람도 기쁘고 즐겁게 환호하도록 나도 좀 기쁘고 즐거운 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매주 나팔을 불고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저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앙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 전쟁 때에 꼭 나팔을 불었어요. 왜? 승리 주관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승리하니까 그 나팔을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괴를 메고 올 때 나팔을 불었다. 아, 이김을 주시는 주여, 승리케 하시는 주여,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다윗 조금 석 달 전만 해도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하나님이 기회 주셔갖고 제기를 하니까는 즐겁게 환호하잖아요. 여러분도 과거에 실패, 아픔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아물도록 해주시고 전화위복이 되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게다가 이 나팔 소리는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쁨은 작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환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이 기뻐하는 것은 거기서 끝내지만 우리 모두 기뻐함이 있을 때에 공동체의 환호가 되면 한국교회가 지금 망한다고 남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리하게 만드는 여리고 성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환호하고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야 돼요. 감사도 함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는 즐거운 환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봐야 다음 세대들도 보고 배우면서 더 신앙 열심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감사와 즐거이 환호하는 것은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와 즐거움이 병행되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사와 환호가 즐거움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는 하는데, 감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인 감사가 밖으로 표출될 때에 즐거이 환호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사는 해도 어떤 분들은 감사거리가 별로 많지 않으면 그냥 무덤덤하고 속으로만 감사하고 말아요. 그러나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저절로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 환호였던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면 마치 컵에 물이 차고 넘치면 흐르듯이 감사가 풍성하면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즐거움과 환호가 터져 나오는 감사거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환호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호는

성공했다, 승리했다, 뭐 인기가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일어납니다만은 성경적인 환호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이 선봉에 서는 가운데 무리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환호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환호하는 것은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기뻐하는 중에 환호한다. 그럼 이건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터져 나오는 환호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환호하면 좋지요.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기쁨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다. 이 말 듣고 존 파이퍼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 가운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월드컵에서 어떤 선수가 골 넣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는 요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뭐 나의 됨됨이나 우리 환경 여건 보면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럽니다만은 다윗은 자신의 됨됨이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 다윗이 한 고백이 저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 지저분했잖아요. 그 본인이 임신시켜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충성했던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우 지저분해. 다윗도 본인의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말씀 사모하도록 하고, 말씀 사모하는 중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재기했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죄의 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구나. 완전치 못한 인간이 죄 사함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쁨은 신약 성경대로 하면 의인이 되었기에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 누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게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시작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그래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딱 나가면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아, 우리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원 이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요, 여호와 기뻐하는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레벨로 들어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 말이잖아요. 원하는 거 이루어져도 여전히 허전하잖아요. 목표가 달성됐는데도 시간 지나면 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소원 이루어지면 기뻐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여호와 기뻐하라 저렇게 말씀 뒤바뀌는 것은 그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여호와 먼저 기뻐해야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저기 보면 무엇을 기뻐하냐가 아니잖아요. 아, 뭐 물질에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의 이유가 되죠. 그러나 근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느냐. 요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고백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깨닫는 게 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 세상 말로 흙수저잖아요. 촌에서 살던 이 젊은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마음이 좀 때를 덜 묻었는가 봐요. 그래서 누군가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친구 삼고 그랬어요. 아이, 그런데요, 믿었던 친구들이 이해관계 걸리니까는 왼수로 돌변하네. 그 시편에 보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너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는데 원수가 되었구나. 또 나중에 보면요, 시편에 많은 말씀 보면 그래요. 그냥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고 진득이 사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세진 인간들이 도리어 다윗의 흠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 속에 내가 기쁨의 근거를 잘못 찾았구나.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변함없으신 하나님. 환경은 변하고 사람 떠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 기쁨의 근거인 하나님의 복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즐겁게 환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이 환경 여건도 만들어 주셔서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복궤 곧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말씀 묵상해 보세요. 기쁨이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가 우둔할 때는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도록 재기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나 언제부턴가 그들 못지않은 인생이 되게 하는 통로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0절. 정글 같고 칠흑 같음의 예측불허의 세상살이를 할 때조차 등불 같은 역할과 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말씀을 보면 많은 순금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고 꿀과 송이 꿀 먹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괴였기 때문에 말씀의 괴가 들어오자 다윗은 뭐 귀례대로 여섯 걸음 가서 제사 드리고 할도리는 하고 그런가 하면 본인도 왕복 입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에 애붓을 입고 그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겁니다. 이래서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복되게 전개됐던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고 불행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실종된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 같은 시대가 가장 악하고 불행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할 때가 가장 절망적인 시대인 겁니다.
어떤 가장이 가장 절

0: 점점점에는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다. 뭐가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다 보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하던 날인데 어느 날인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쓰러지리라. 어떤 교인이 가장 가련한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고 마음은 닫아놓는 사람이 왜 그럼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고 조금 여러분은 복된 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무엘하 전체의 흐름입니다. 법궤 입성 후에 다윗의 삶은 놀라우리만큼 주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생사화복 주관자가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너의 집과 너 지금 왕이구나. 그러면 네가 있는 공동체가 생사화복 주관자 나 여호와 앞에서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처복 주십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사건 다루는 역대상 23장부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이 안치되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명실상부한 정치적인 수도가 되고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대가 최초로 조직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이후로 역사상 최초의 찬양대 조직을 다윗이 합니다. 그때 레위지파의 모든 것도 정리를 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으로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누구도 이제부터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또 법궤를 가까이 한후로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마디로 백성들이 살맛난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 복도 누리게 됩니다. 어법계를 모신 후 나타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열매들 영적인 축복, 정치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 사회적인 안정, 후손들조차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여러분만 복받고 말래요. 여러분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복의 틀도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놓는 이 이후로 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그리 됩니다. 진실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또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요복 꼭 누려서 즐겁게 환호하는 가정생활 되시고 즐겁게 환호하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 되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에서 20mm, 평안북도 5에서 10mm, 평안남도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부산과 목포, 포항이 20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19도, 대전과 대구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이 17도, 청진 16도, 개성과 함흥이 15도, 강계 14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개성 28도, 평양과 춘천, 광주가 27도, 강계와 목포가 26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해산이 25도, 대구와 포항, 제주가 24도, 함흥과 강릉, 부산과 여수가 23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1.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양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하며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수요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욕심의 장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욕심이 많고 아무리 거룩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또 자식 욕심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쌓이면 탐욕이 되고 점점 자라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진단이시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인간의 몸에는 DNA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육체의 유전자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를 통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모습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요. 마음가짐이나 정신까지도 상관이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미리 안다면 나의 약한 부분을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등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체질을 바꿀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복된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10장, 새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의 첫 번째 입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님, 나의 가는 이 길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박수와 환호의 소리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만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주님이 내게 가라고 명하신 이 한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길로 굳건히 걸어가길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1: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0: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본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은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성경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1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을 경험한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부산 포도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세미나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유업 중에 하나인 성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말하되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번 시리즈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자분들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도 신부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말했고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면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시되 그것이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 중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 두 번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심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 동의해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냥 그것만 믿어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자리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것만 믿어. 그것만 고백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오늘 교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면 적지 않은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즉 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후에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작은 첫 번째, 후속적인 역사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유업입니다. 제가 큰 제목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삶을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의 유업, 열방의 유업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면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결국 성령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페트로나 주석만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R.C. 블라이트라는 학자가 An Exegetical Summary of Luke 1장에서 11장, 그러니까 1 to 11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필요한 은사를 포함한다. 아멘.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왜 그러느냐. 심지어 존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더라고요. 존 칼빈도.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 이전에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은 맞지만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신약의 교회의 신앙의 지침서로서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순절을 의미한 거였으면 이 구절이 여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응답하실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하늘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성취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것이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강조점을 봐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도 명확하게 그렇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실 것을 이제 응답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실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오순절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한 학자 중에 하나도 그분이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그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주석 시리즈거든요. 제가 모름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냐면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쓴 주석인데 그 누가복음에서 닥터 R.H. 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명백하게 누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무엇보다 성령이었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온다.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임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해요. 근데 아까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의 남녀 전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실현되어지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성령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거든요. 실현시키신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강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용어 대신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살펴볼 때도. 그래서 누가 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강조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누가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강조와 아울러 누가 복음 사도행전 모두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그 누가 복음의 이 학자도 닥터 슈타인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부분적일지 몰라도 실현시키는 게 뭐냐? 성령이라고요. 그건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더욱. 아멘. 작은 첫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은 성령에 관한 삶입니다. 아시고. 작은 두 번째.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나 고린도 후서 1장 21절만 하더라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어순이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끝까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잘 번역돼 있어요. 이렇게 It is God. 하나님이시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기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성령에 관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예요. 여러 군데 그 외에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얻으리라 맺으리라.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신의 산에서 맺을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은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우리가 죄에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신약 성경에 아까 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작은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자리에 포도나무께 모든 지체들이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후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자녀임으로 그 유업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서 바로 윗절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요. 근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한다. 이 말은 많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강조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오늘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같이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역이면 사역, 리더십, 리더십. 아까 설교면 설교, 뭐가 설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이해만 올바로 해도. 예배면 예배, 성도는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슨 자세를 가지고, 뭘 추구해서 나와야 되느냐고요. 이거에 비춰서 말한다면. 이 하나하나를 따지면 우리는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무장되어야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아, 그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평신도가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대의임령 보셨나요? 어디에 써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팽배한 주변의 사고에 젖어 있어가지고,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씀에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본, 문화 가운데는 뭐도 포함되느냐? 성령의 기름과 은사도 포함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일은 성령이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 같이 가야 될게 있어요. 같이 가야 될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성령의 은사,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고요. 우리 모든 면에서. 성교육 삶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심지어 자녀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하는데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영적 괴물돼요. 자,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이 가능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성령님, 아들 되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성령님과 관계해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성령님 역사를 더 사모하고 계시냐고요. 갈망하시냐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요,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야 돼요. 이 일은 기름 부음이 이루시거든요. 찬양과 경배요, 기름 부음이에요. 리더십,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품이 같이 가고 다 모하지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맺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어난 모든 일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름 부음과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어느 교회보다 더 어린 교회였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거부터 새롭게 늘 해야죠. 지속적으로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고

0: 강력하게 우리 삶 안에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심지어 성령이 주신 지식으로 그 의미에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무장되어지는데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보면은 마치 인간들의 죄의 속성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철저히 회개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죽은 듯이 숨어 있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죄가 금방 설처되기 때문이지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철저하게 방역하듯이 죄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야겠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죄를 씻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백신을 맞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샘물과 같은 포혈은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문서 선교의 유익.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세계적인 선교운동가이자 OM선교회 창립자인 조지 버워 대표는 전도 문서는 인쇄된 선교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전도의 방법도 다양해졌지만 문서 선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수단입니다. 다음은 문서 선교가 여전히 유익한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대신 읽을 수 있는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입니다. 둘째, 전도지는 어디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전도지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전문가, 전문기관에 세신자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말로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서 전도를 올바로 활용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준비한다. 둘째, 전도지가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는지 민감하게 살핀다. 셋째, 미소와 친절, 상냥함으로 전한다. 넷째, 절대로 논쟁하지 않고 전도지가 버려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문서 선교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얇은 전도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전도지와 복음을 준비해서 다니는 문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전도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문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전도지를 회사나 아파트 우편함, 앉은 자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포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너희 죄 흉악하나 소프라노 이혜선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 왕이잖아요. 제가 초량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다 지가 잘나서 왕된 줄 알고 담임 목사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데, 이놈아 너는 양이야. 그래서 다윗이 23편을 쓴 겁니다. 그렇지,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마리 양이야. 그렇구나, 나에게 목자가 계셨지. 그 목자가 여호와야. 할렐루야. 어느 날 다윗이 천둥 한 방을 딱 맞고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더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가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이건 먹어.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평안히 누워. 풀밭은 공급과 평안을 상징해요. 눕히시잖아요, 평안하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물 마셔. 너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목이 말랐어. 이것 마셔. 그곳은

쉴만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부어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풀 뜯어먹고 평안하고 물 마시고 쉬고 나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었어요. 기운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일어나 다시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서요. 회복이 되면 길을 또 가야지. 여러분 은혜 받고 회복이 되었으면 인생을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땅에 가보면요 광야가 참 넓어요. 솔직하게 저도 한번 가봤지만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 산비탈도 있습니다. 바위산도 있습니다. 길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길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위험한 길도 있고 안전한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고, 자 여러분 길같이 보이는데 길이 아닌 길이 있고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 길이 맞는 길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양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를 합니다. 자, 양의 절망. 양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길을 아십니까? 장래의 길, 모든 길을 다 아십니까?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양은 무지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무능해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만들 수도 없는, 이게 양의 절망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딱 내려놓으면 양은 이런 절망을 하게 돼 있어요.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길이고, 양은 모릅니다. 양의 절망. 근데 양은 희망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가야 될 길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하거든요. 그 광야에서 양의 절망과 양의 희망이 교차를 해. 양의 절망은 자기의 무지와 무능 때문이고 양의 희망은 자기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지만 목자는 그 길을 아셔. 그리고 나를 인도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길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내 영혼이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또 길을 가야지. 의의 길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양이 그 길을 찾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대요. 아 다르고 다릅니다. 자 오늘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조금 깊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입니다. 인생은 길이에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의의 길.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기억하고 계세요. 이 의의 길이 하나님께서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에요. 출세하는 길,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의의 길이 하나님이 내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 여호와 나의 목자인 양이 걸어가야 될 길, 의의 길.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 고민을 해보자 했어요. 그 길은 바로 의의 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생각보다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의의 길이 뭡니까? 말은 하기 쉬워요. 그리고 듣기도 참 좋습니다. 오를 의, 의의 길. 그런데 여러분 의의 길이 참 어렵지만 쉽게 표현을 해보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올바른 길.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이 의라는 말이 체데크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닮는 길, 의의 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의의 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에요. 순종하는 것, 또요 거룩하게 사는 것 의의 길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길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 이거는 참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의의 길, 옳은 길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빠져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로 그런 길, 다윗이 그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 여호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나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 응?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목자 여호와가 나를 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세계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죠. 두 번째, 이 의의 길, 옳은 길은,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유대 광야를 설명을 했잖아요. 돌판을 수많은 자국들이 나 있습니다. 길 같은데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인, 여러분 이 수많은 자국들, 그런데 다윗이 양으로 목자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옳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양이 사는 길입니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고 세상 말로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그 길이 양이 죽는 길이라면, 양이 파멸하는 길이라면 그게 어떻게 옳은 길이야? 틀린 길이지. 여러분 이런 멋진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옳은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옳은 길은, 바른 길은 양이 사는 길입니다. 목자는 내가 사는 길을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길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 광야를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 유대 광야에 가보면 아주 넓은 길이 있고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예수님 뭘 합니까? 얘들아, 얘들아, 길이 넓다고 다 옳은 길이 아니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넓다고 다 옳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간다고 다 옳은 길이 아니에요. 좁지만 옳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너를 살리는 길이어야 해. 네가 살고 네가 잘 되고 네가 구원 얻는 바로 그 길, 그 길이 옳은 길이야. 그래서 주님은 길이 넓고 좁고 사람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걸로 옳은 길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 얻는 길, 그 끝에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는 길, 그 길이 옳은 길이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시편 23편으로 돌아오 보면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 길을 걸어가면 풀밭이 나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이 길을 걸어가면 풀밭이 나와.

여러분, 양이 무슨 재주로? 맞습니다. 양은 재주 없습니다. 목자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내가 사는 길, 내가 잘 되는 길, 내가 구원 얻는 길, 이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은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옳은 길을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을까? 앞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양의 절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양은 아무것도 모른다. 시력도 약해. 무능해. 몰라요. 어느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어떤 길을 가야 이게 사는 길인지, 어떤 길이 나에게 옳은 길인지 양은 전혀 몰라. 그리고 그 길을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한 마리 양 다윗이 뭐라 고백하죠? 나는 의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개과천선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은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한데 한 마리 양 다윗이 내가 그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비결이 뭘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양이 그 길을 찾은 것도 아니고 만든 것도 아니고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 같지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목자가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그 옳은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삶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 길도 몰라. 내가 사는 길을 만들 재주도 없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길을 만드셨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큰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자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목자가 먼저 그 길을 만드셨다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라는 말이 있죠. 길. 이 길의 히브리 말이 마갈이에요. 여러분, 이 마갈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광야가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레가 그 길을 달립니다. 다음날 또 수레가 그 길을 달립니다. 수레바퀴 자국이 다져지면서 쫙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다음 동네가 나와. 왜? 저 다음 동네가 있기 때문에 수레바퀴가 오늘도 달렸고 내일도 달리고 그전 날도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마갈이라는 뜻은 수레바퀴가 달리면서 다져진 자국, 그 자국을 따라 인간이 걸으면서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양이 가야 할 옳은 길을 목자가 먼저 개척했다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은 목자가 수레바퀴가 되어서 다지고 또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서 길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먼저 다져놓은 그 길로 양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하,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십니다. 목자 반, 나 반, 5대5로 길을 만든 게 아니고 목자가 수레바퀴로 길을 만들어 양을 그 길 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내신 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수레바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수레바퀴로 구원의 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옳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옳은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수레바퀴 길을 내시고 십자가로 수레바퀴 길로 다져주시고 우리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여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길을 내시고 이제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 어느 길이 내가 사는 길이지, 어느 길이 구원받는 길이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이지 헤맬 필요가 없어요. 양은 자기가 길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목자가 길을 다 내시고 수레바퀴로 다져서 길을 내시듯이 십자가로 주님은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양은 그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입니다. 종교의 세계는 네가 길을 찾아라, 양이 길을 다져야 돼요, 구원의 길도 없는데 양이 길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은혜의 세계는 목자가 수레바퀴로 길을 다져, 목자가 십자가로 길을 다져 내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길 끝에 아버지 집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 여호와는 양을 먼저 가라고 몰아세우지 않죠. 네가 먼저 가봐, 네가 길을 찾아 몰아세우지 않죠. 목자가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따라 양을 인도하시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는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주제는 옳은 길이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걸어가야 될 옳은 길. 그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의의 길, 옳은 길이다. 두 번째 영역은 뭐긴 뭐야, 양이 사는 길, 양이 잘 되는 길, 그게 옳은 길이지. 두 번째 영역은 그 옳은 길을 목자가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십자가 수레바퀴로 그 길을 타죠. 그 양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나의 목자 여호와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3절 하반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 다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이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유예요, 이유. 목자가 왜 이렇게 하실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의외로 우리에게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걸 모르면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 목자는 자기 이름 위하여 양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구나.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자기 이름은 양의 이름입니까? 목자의 이름입니까?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명예입니다, 명예. 목자가 자기 명예를 걸고. 목사는 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목사의 명예를 걸고. 교회는 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의 명예, 교회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때문에 이래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명예가 녹아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그 중근동 문화, 그 문화 중에 탑이 명예문화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명예가 녹아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지방, 그 중근동 그 지역에 명예, 심지어는 이 명예가 왜곡되어 명예살인, 너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어, 이런 이야기 자주 듣잖아요. 굉장히 명예가 귀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은 명예로워야 돼, 그 명예가 너의 영광이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명예가 영광입니다. 네가 명예로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게 너의 영광이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최고의 명예는 뭘까요? 인물 잘난 것, 양 숫자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목자에게 최고의 명예는요, 양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양을 한 마리도 죽음의 길에 떨어뜨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 이게 목자의 최고의 명예예요. 그게 목자의 명예예요, 명예.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목자가 맡은 수백 마리 양을 며칠을 걸쳐 덜판에서 먹이고 마지막 날 목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며칠 동안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목자는 자기가 맡은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고 마지막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박수를 칩니다. 이 궂은 날씨, 이 비바람 속에 한 마리도 양을 잃어버리지 않구나,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 당신 최고의 목자야. 이게 명예예요, 명예. 당신 최고의 목자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 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양 이야기하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양이 따라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마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죽음 부활의 수레바퀴로 생명의 길을 내신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일 나를 믿고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라오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게 왜 옳은 길이냐? 그 예수 믿는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양이 사는 길이에요. 또 하나의 약속. 절대로 아무도, 그 누구도 목자인 나의 손에서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왜냐면요, 목자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양을 지켜내요. 혹 세상의 목자는 사자가 너무 무서워 양을 버려놓고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예요. 예수 그분은 자기의 명예, 자기 이름 위하여 이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과 천선하여 완벽한 양이 되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 예수가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이 당신의 명예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야. 한 마리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주는 든든함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지금까지도 참 못나고 부족한 우리였지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도 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예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자기 앞에 오는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야말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 든든함과 이 위로 속에
거친 세상을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자란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젖먹이 유아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직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느라 지쳐 계십니까?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듯 오늘 하루 주님의 품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청취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비록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과 반전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경디 김겸 피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늘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조차 변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이렇게 선포하면서 출발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남미워십의 가르쳐 주소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12번씩 뒤바뀌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속 사무엘이 그랬는데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의 감정에 머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죠. 오늘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수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오늘 아주 특별한 오늘을 보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선포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주세요. 기도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특별히 오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기도문인데요. 함께 나눠드릴게요. 하나님, 때로는 제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이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은요,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이 아침 따뜻한 시간 꾸려갑니다. 삶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또 이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아트문 시간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출석 문자, 기도 문자 받아보고요. 여러분들께 전하는 아주 특별한 소식 전한 후에 오늘 아트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0: 아트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1: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플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루다 식품에서 대게맛 간장을, 컬러로 완성한 니트의 미학 조세벤 스테이시에서 가방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른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도심 속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정원 카페 소영들에서 음료권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성경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0: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을 경험한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부산 포도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세미나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21분 43초 지나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3563번님, 9507번님, 8891번님, 4641번님, 3908번님, 0904번님 기도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4592번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아주 특별한 아침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특별한 소식 전하고자 앞서서 스포트 들려드렸는데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포도원 교회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어요. 무림고수 네 분을 초청해서 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특강을 듣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 만큼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골라서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점심도 무료로 섬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은혜받는 것,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그 시작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를 특별 세미나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신청 링크를 직접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안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 고수라고 남기시고 링크 받으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특별한 분들이 정말 많은 내용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준비하고 계세요. 30년 신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그리고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해 주실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그리고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그리고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 이 네 분이 이 특별 세미나에 강사로 나서십니다. 어떤 이야기, 또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선포가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보내시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고 나서 꼭 링크에 입력을 해주셔야 제가 전화드리고 최종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남겨주시고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이를 특별 세미나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윤상은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청 문자 받고요. 저희는 찬양 후에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1: 네, 아주 특별한 아침의 대표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 네, 정말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2: 아, 저희 아버님이 92세를 일기로 6월 7일 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장례 잘 치르고 지금 마음 추스리고 있습니다.
1: 네, 참 큰일을 겪고 오셨는데

0: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박세강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남도교회 성도님들 많이 계시다면 우리 박세강 목사님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함께 그 위로의 메시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특별 세미나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목사님께서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서 안내문 보시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1: 아주 독특한 컨셉이었어요.
0: 네.
1: 멋있었어요.
0: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경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꼭 참석하시면 좋겠죠, 목사님.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꼭 계속해서 지금 고수라고 남겨주시면서 링크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입력해 주시면 제가 꼭 안내해 드리니까요. 지금 고수라고 남겨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 나누기 전에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퀴즈 나눠주실까요?
1: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열매 없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주인은 여러 해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0: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1: 1. 포도나무.
0: 2번.
1: 2. 무화과나무.
0: 네, 과연 어떤 나무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오늘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열매 없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이 나무 과연 어떤 나무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목사님 힌트 한번 나눠주실까요?
1: 힌트 있습니다.
0: 네.
1: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0: 네.
1: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고 막 원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닫고 그 고백을 하거든요.
0: 네.
1: 거기 이 나무가 등장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땡땡땡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 나오는
0: 네.
1: 나무죠.
0: 네, 이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누가복음 13장 열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3장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포도나무, 2번 무화과나무 정답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퀴즈 드리면서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예수님께서 한 열매 없는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주인은 여러 해 동안 열매를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탁해요. 이번 연도에도 그대로 드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이후에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자, 목사님 바로 정답 발표하고 문자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네. 퀴즈의 정답은요.
1: 2번 무화과나무입니다.
0: 네, 무화과나무였어요. 목사님께서 아주 직관적으로 힌트를 주셨다라고 4527번님께서 나눠주셨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온 나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9610번님, 7236번님, 1633번님 그리고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고 우리 1832번님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박세광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양질의 꿀을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이 튼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면서 축복의 메시지 나눠주셨고 우리 4239번님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퀴즈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인데요. 목사님께서 오늘 이 질문 주제 보시고 어떠셨어요?
1: 아, 믿음의 세계에는 두 개의 축이 있거든요.
0: 네.
1: 하나는 성장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숙이라고 불러요. 예, 성장은 이제 사이즈, 그 크기죠.
0: 네. 네,
1: 외적 모습이고요.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숙은 질적인 문제, 네. 깊이 문제, 내면 세계죠. 연결어가는 특징이 있고 이 성장과 성숙 두 개 다를 포함한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0: 네, 성장과 성숙. 이 믿음의 세계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오늘 그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질문 드려보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실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요 교회 경력이나 성경 지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0: 뭐 예. 오래 다닌 것, 내가 예. 많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성장했다라는 그 기준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장은 무엇일까요?
1: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0: 네.
1: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교회 오래 다닌 거죠. 문화에 익숙한 거.
0: 네.
1: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난 거죠.

신앙성장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성장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신앙이 성장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0: 인간이 관계죠. 그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느냐,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아브라함이 신앙이 언제 성장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나. 그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명하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부활신앙으로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벌써 드린 거죠. 마음으로. 네. 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이죠.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았죠.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됐다.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걸 신앙 성장이라고 하죠.
1: 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친밀한 건가,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0: 얼마나 신뢰하느냐.
1: 하나님을 그거죠. 얼마나 신뢰하는가.
0: 네, 그거죠.
1: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0: 네네.
1: 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0: 그렇죠.
1: 결국 신앙 성장의 목표는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닌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아주 선명한 신앙의 표본이 있잖아요. 네.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델이죠. 에베소서 4장 4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두 개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1: 네,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델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 영역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고 우리의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1: 아멘.
0: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실 그 중심이라는 게 성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아멘.
0: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이 질문을 아니 이 선포를 해놓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 아멘.
0: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성품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온유인데 사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kindness잖아요.
1: 네.
0: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죠.
1: 아멘.
0: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건 이제 온유라고 하고요. 이 겸손은 이제 예수님의 대표적 성품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셨잖아요.
1: 네.
0: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돼 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온유와

0: 아, 겸손의 성품으로 사람이 달라졌다. 전혀 저 사람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사육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1: 오, 네.
0: 그러니까 이제 온유와 성품이 내면 세계라면 이 사육은 이제 외면 세계인데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장.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부인인 거죠. 저 사람이 자기를 포기하네? 자기를 내려놓네? 양보하네? 용서한다? 이건 이제 외적인 그 열매잖아요.
1: 네.
0: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행동이라고요. 이 자기 부인이. 이게 사역에 있어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1: 아멘.
0: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섬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졸업시킬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갖다 놓고 발을 씻겨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남을 씻겨라. 그게 예수님의 졸업식 퍼포먼스잖아요.
1: 네.
0: 결국 어느 만큼 신앙이 크고 성장했느냐 보면 자기보다 못해. 배우지도 못해서 가진 것도 없어. 뭐 여러모로 사회적 신분으로도 다 자기보다 형편없는데 그 사람 발밑에 가서 섬겨줘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1: 아멘.
0: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은요. 그 사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1: 아멘.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방향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품적으로 닮아가는 것 그리고 사역적으로 닮아가는 것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 부인과 섬김의 모습으로 사역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포인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장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48분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 방송 후에 이 내용들 정리해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직접 내용 살펴보시면서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장이라고 보내주세요. 성장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오늘 방송 후에 내용 정리해서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장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장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0: 왜 이렇게 더딜까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 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0: 아멘.
1: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보다 훨씬 오랜 시간 기다려주세요. 아브라함을 25년간 지켜보시다가 이삭을 주시잖아요. 또 모세를 40세 때 실패했는데 80세 때 부르는 거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지켜보셨어요.
0: 아멘.
1: 참 오래 기다리셨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뒤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심이 굉장하신 분이에요.
0: 아멘.
1: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죠.
0: 아멘.
1: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0: 아멘.
1: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이거 우리의 땀방울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변화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점도 이 아침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있죠. 있죠.
0: 네.
1: 그러면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이제 18절 말씀인데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요거 암송시키시더라고요. 당신이 암송하고
0: 아멘.
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0: 아멘.
1: 매일 기뻐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0: 아멘. 네, 결국에 우리 삶에서 행해야 할 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내용들 정리된 이미지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방송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낼 아특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1: 오늘은 잠언 8장 17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머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이미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시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발되죠. 오늘도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장이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장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방송 후에 오늘 방송 내용 정리된 이미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관 여러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1: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아멘.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의 아특 메시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기를 저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장이라고 보내시고 오늘 방송 내용 꼭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또 이 삶으로 풀어내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선 저희 제가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1장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항복하라. Do not use God, but surrender to Christ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흰 깃발을 보는 순간 이것은 단순히 잠시 싸움을 멈추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전면적인 굴복의 선언이죠.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남는 것은 패허와 죽음뿐입니다. 무모한 버팀은 용기가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는 완고함이겠죠.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초중기 예언사역이 주로 등장하는데 21장부터는 멸망이 임박한 본격적인 바벨론 침공 시에 예언이 주어집니다. 21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이미 성을 포위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의 마지막 제20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낮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보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종교적 수단처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왕국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A faith that uses God will eventually collapse.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제사장 스바냐와 바스후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대로 우리를 도우실까 하면서 말이죠. 혹시라는 말 속에 그의 믿음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가짜 신앙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히브리어 발라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셨던 초자연적 구원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그런 표현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과거처럼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믿음 같아 보입니까? 신앙 좋은 것 같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들의 문제는 참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착고에 채워 고문까지 했던 바스훌이 뻔뻔스럽게 왕의 특사로 임명받고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기를 해결해 줄 초월적 능력 정도로 생각했죠. 평소에는 우상숭배와 불순종 속에 살다가 나라가 흔들리자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고 2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원래 강한 팔은 구원의 상징이었죠. 출애굽 때 하나님은 강한 팔과 펴신 팔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한 팔이 심판의 팔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The Message of Jeremiah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국가적 안전장치처럼 취급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 위선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도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시 비슷한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평소에는 세속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위기에 처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찢어진 심령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생명 경시 문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 입법 시도들이 계속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분노 이전의 영적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내 성공과 안정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했던 세속적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종교는 위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둘째로 예레미야 21장은 하나님은 공의를 잃어버린 공동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judges communities that abandon justice.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의 언어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아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적 판결이 아닙니다.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를 살피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언약적인 공의를 말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탐욕과 불의를 방치했으며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조차 심판하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죄 가운데 하나는 약자를 짓밟는 죄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내용입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공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선과 악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기업의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장관이 공무원에게 무슨 커피를 마셨는지 어떤 텀블러를 쓰는지 어떤 커피 선물카드를 구매했는지 조사하고 거기에 부하 내동당한 자들이 머그잔을 깨며 텀블러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란 봉투법 때문에 기업은 망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고 노조는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내놓으라고 파업으로 협박하고 정치꾼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태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항의하는 교회를 권력으로 짓밟으려고 합니다. 죄를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문화마저 온 대한민국 땅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2600년 전 본문의 남유다와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요? 이때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의 무기는 세상의 증오와 폭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진리를 침묵하는 것도 불의 앞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복음을 개인 경건에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질서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설교 강단에서 위정자들과 시민들의 죄를 성경으로 책망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 아래 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공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공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True life begins when we surrender to Christ.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8절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것은 승리가 아니라 항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외교, 애국과의 동맹, 인간적 계산을 의지했습니다. 18대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통치하며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에 침공을 당했고 그 아들 19대 여호야긴 왕이 즉위하여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20대 시드기야 왕은 19대 여호야긴의 삼촌인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임명했으나 그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오히려 애굽 왕을 의지하며 외교 천재인 척하며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과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셨죠. 성경이 알려주는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52장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은 히브리어

0: 게임인데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력 있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다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dead man walking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활보하는 사회는 이미 거대한 공동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운동을 중단하지 말고 일으켜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해야 합니다. 구약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어려운 순종은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 열심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 비로소 진짜 제자가 되었죠. 십자가는 인간의 힘이 실패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 방법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명은 정치 권력이나 세상 영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은 세상 악법에 굴복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부리던 모든 인간적인 힘과 잔꾀를 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순종,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막았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자만이 세상에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무릎 꿇은 자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자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앞에는 두 길만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쉽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부산 마마클럽 6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엘힘 모십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5713-644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크리스천 3040 무브먼트 허리업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백양로교회 비전센터에서 3040 허리업 연합집회 허리업 무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72-16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로교회가 6월 28일 주일 세계로교회 본당에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합니다. 뮤지컬은 신천노역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831-712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성경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1일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능력을 경험한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부산 포도원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세미나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대신 주님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김만덕이라는 조선시대 제주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조 임금 시절에 태어나서 정조를 지나 순조 임금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삼촌 손에서 자라다가 제주에 기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사꾼이어서 아버지의 기질을 물려받았는지 어려서부터 사고 파는 일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이익을 잘 남기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물건을 큰 물건 작은 물건 할 것 없이 사고 팔면서 밑천을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그 밑천을 가지고 육지에 곡물을 거래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에서 가장 큰 거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정조 임금 19년 1795년도에 약 100년 만에 찾아오는 조선의 큰 흉년을 경험합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농사가 되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육지와 제주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임금님이 제주도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구휼미를 배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수천 명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만덕이 조건 없이 자신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 덕에 수천 명의 제주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상황이 다 진정되고 정리되고 난 이후에 정조 임금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하나는 들어주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만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벼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벼슬이 없지 않습니까?

정조 임금이 임시직으로 벼슬을 하나 내립니다. 은여 반수라는 벼슬을 내려서 이 여인을 육지로 부릅니다. 한양에 가서 임금의 용안을 뵙고 임금님은 감사의 인사를 직접 만나서 전합니다. 그리고 온 김에 금강산을 구경하고 그리고 제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당시의 재상이었던 최재공은 자신의 저서 만덕전에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당대의 위대한 문장가였던 정약용, 김정희 할것 없이 만덕의 공을 시로, 글로 상세하게 써서 남깁니다. 한 사람, 그것도 기생 출신이었던 한 여인이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수천 명을 살립니다. 한 사람이 큰 마음을 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가지시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한 한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 사건입니다. 이 긍휼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분의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나인이라고 이름하는 성으로 바쁘게 옮겨가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이곳은 가버나움에서 거리를 직선거리로 재어보면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직선거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가다 보면 50km는 훌쩍 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출발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해수면보다 고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나인성은 해수면보다 훨씬 더 높은 약 200m 고지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50km 되는 거리를 완만하게 오르막으로 계속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나인성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무슨 이유로 가셨을까? 왜 가셨는가?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아들을 잃은 한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달음에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이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닌가, 가다 보니까 이 장례 행렬을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간 가운데 특별히 공생애는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단한 시간도 단한 순간도 허투루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미 없이 쓰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 이 장례 행렬을 만났고, 가다 보니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누군가를 만났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이 한가롭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철두철미하고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을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의 시간보다 압축적으로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어서 가신 겁니다. 어느 한 큰 도시를 가기 위해서 이 나인성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설교가 있어서 가다 보니 어쩌다 이곳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다 보니 이곳을 지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목적은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이 과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부입니다. 1세기 예수님 시절의 과부, 평생 동안 남편이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은 가슴 아픈 세월을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기댈 언덕, 의지할 만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청년까지 이 아들을 키울 때까지 어머니의 고생과 눈물, 그러나 기대와 설렘, 감사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고생도 잊어가며 이 아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에 아들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자는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죽음의 본질을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비가 없습니다. 좀 참아주면 좋으련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여인이 남편을 잃은 과부인데 눈 감아주지, 그냥 지나가주지. 그런데 죽음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을 앗아갑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는 그 집에 기둥 같은 오라비를 데려갑니다. 과부에게는 아들을, 아버지에게는 12살난 외동딸 딸을, 사랑하는 삼남매에게는 기둥같은 오라비를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고, 죽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는 우리 인간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우리 육체의 죽음이나 영혼의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누구도 악소리 한번 내어보지 못하고 그대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아들은 자기의 존재 전부인데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음이 무자비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데 그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한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의 본성입니다. 죽음은 무자비하고 인간은 무력하고, 무력한 인간들이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 없어서 그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며 곡소리 내며 가는 그 앞에 예수님이 하루 종일 달려와서 나인 성문 앞에 딱 서 계십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의 전가를 받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정신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린 알 수 없지만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지금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여인이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이 자리, 이 죽음의 행렬 앞에 막아서고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 하고 이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걸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지만 영혼의 죽음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의 죽음으로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죽음의 길을 가다가 영혼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그 죽음의 길로 가지 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줍니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울이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그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걸 멈추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 빈 배와 빈 그물을 가지고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허락받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빈 배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여리고 성에서 세리장으로 살면서 의미 없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4개월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더러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십시오 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울에게도 오늘 이 여인에게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신 것은 먼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는 걸 막아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나인 성문에 속절없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행렬 앞에 예수께서 막아서시고 가지 말라고.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 세우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명령문입니다. 현재 명령. 이제 더 이상 너 눈에 눈물 흘리지 말고 눈물 닦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감히 이 행렬 가운데 이 분위기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독자 아들의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만 울라고, 이제 울지 말고 밥 좀 먹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힘내라고 가까운 이웃들이 와서 이 여인을 돌봐주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장례 행렬 아닙니까? 상여의 메인 아들이 이제 떠나가면 더 이상 얼굴과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걸어가는 그 길에 어머니의 곡소리가 온 성을 가득 채우고 탄식하는 눈물과 곡소리가 흘러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자들도 함께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 감히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부지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동시에 여인은 깜짝 놀라고 저 사람이 누군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그 말씀 속에는 너의 눈물의 근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셨으면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하셨으면 너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아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그 말씀은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책임지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방향에서 책임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80이 넘은 노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을 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이제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줍니다.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겠다 하셨으니 그들을 먹고 살게 해줍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적들이 나타날 때 아말렉 같은 악한 민족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라고 해놓고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라고 하셨으면 가게끔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고 사람의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 하신 우리 예수님, 그 말에 책임을 분명히 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여정들을 보십시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배 성실히 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도 지지 못할 말씀을 십계명에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집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두 곱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여정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 책임성을 잊어버립니다. 말씀하셨으면 도우실 것이다. 공급하실 것이다.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책임질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그러니 불평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책임집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걸음 내딛고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울지 말라 하신 우리 예수님, 그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14절과 1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책임지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줍니다. 울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대로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행렬을 멈추시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말씀, 울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은 관 뚜껑을 덮지는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뚜껑을 엽니다. 들것에 매여서 시신을 메고 갑니다. 그래서 굴 같은 것에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 날 며칠이 지나면 다 부패하고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뼈를 빻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입니다. 그러니 관 뚜껑을 닫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말은 시신의 손을 얹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서 정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체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시체가 다시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정한 시체가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부정한 것도 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악한 세상으로 가면 나로 인해서 세상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곳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가 죄와 악이 가득하고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부정에 전염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가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 밝아지고 내가 가는 그곳에 악한 영이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온 세상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인생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멈춰 세우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죽음의 권세를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0: 부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책임지는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권능 아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아침 어제의 실수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다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아멘.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3년 후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시 서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털고 일어나 다시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오늘도 샬롬.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발발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의 아픈 상처도 당시 절박했던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파별로 돌을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을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이었죠. 길갈의 기념비처럼 우리 강산 곳곳에 앙상한 뼈대만 남은 전쟁의 유적